포유의 내가 어릴 때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러블리 아빠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연차 내고 기술사 시험 공부합니다. 드디어 두둥 내일이에요. 화이팅! 이라고 남기셨는데 어제 그 기술사 시험 공부하신다는 분이 한 세 분 정도가 사연을 주셔서 토요일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D-Day가 D-1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벼락치기 화이팅! 우리 아, 꽃들도님 뒷북일 수도 있는데 오늘 스승의 날이더군요. 유년 시절 제 신앙생활 함께해 주셨던 중고등부 정훈쌤, 또 정환쌤, 나나쌤, 황성오빠 모두 보고 싶다라고. 아, 제 제자였던 꼬맹이 때, 그러니까 코 흘리기 때부터 봤는데 이제는 새아이의 엄마가 된 이, 아, 우리 수희님이 또 와주셨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니? 응? 아, 그때가 그립네. 갑자기 생각나네. 아, 그때는 우리 교회 학교도 되게 뭐 많지는 않았지만 되게 끈끈했고 이벤트가 막 많았고 행복했는데 같이 여름 성경학교 막 하고 수련회 같이 가고 그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 교회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할 때는 또 보조교사가 딱 돼서 약간 깍두기처럼 또 섬겨주고 그러기도 했는데 예. 또 아련한 추억이 됐습니다. 예. 근데 기억해주는 이런 또 제자들이 있으면 또 행복하죠. 예. 고맙습니다. 닉네임 행복한 엄마님께서 드디어 오늘 에어컨 청소팀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가랑 저 더워서 깼거든요. 9개월 아가랑 꼭 껴안고 자다 보니 땀이 범벅. 오늘만 기다렸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어제 딱 그 제 심정이 이랬습니다. 너무 더운 거예요. 창문을 열어도 너무 더워서 선풍기는 아직 청소가 안 됐기에 켤 수가 없고 아 에어컨 너무 켜고 싶은데 에어컨도 청소가 또 안 돼가지고 아내가 조금만 참으라고 예, 기사님 부르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덥더라고요 밤에 이러다 진짜 열대야 나타나는 거 아닌지 몰라 5월인데 예, 너무 더웠습니다. 미리미리 예, 또 청소도 하고 관리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준비했고요. 월십곡으로 쭉 한번 달려봅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 다 와서 찬양해. 마커스의 찬양하세요.

0: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1: 왕이신 나의 하나님,
0: 내가 주를 높이고

사랑의 교회 쉐키나 찬양단의 참 즐거운 노래를까지 쭉 이어서 함께했습니다. 아, 옛날 곡들 너무 좋은데요. 멜로디 그 메들리 만빵맘님도 좋아해 주신 마커스의 왕의 왕 주의 주 찬양하세 다 와서 찬양해 그리고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까지 함께했습니다. 우리 김인숙님이 어제 로즈데이라고 남편이 준 꽃을 5살 아들이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 드린다고 떼를 써서 아침에 급히 포장해서 보냈는데 국공립이라 드려도 되는지 몰라 라고 남기셨는데 아 이게 또뭐 있던데 이게 생

파는 안 되고 뭐 종이꽃은 되고 그랬나? 그 어떤 뭐 기준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제가 아침 뉴스 들으면서 생화가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아, 혹시 모를까 봐안 받으시는 선생님이 계시대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Q&A를 통해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말. 야, 이거 너무 좀 각박하다. 이것도 안 된다고?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 야, 이거 참 그러네요. 권익위와 교육부는 대표적으로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권장한다. 카드는 된답니다. 손편지. 아, 각박해졌어. 어려워. 예. 수연이님, 흔히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교회에서 금토 이렇게 진행합니다. 작년엔 비가 엄청 와서 힘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환상적입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수도중앙교회 바자회 많이 많이 와주세요. 홍보 좀 부탁합니다. 신청곡 행복 남기셨는데, 아, 수유동 근처 계신 우리 샬씨 가족 수도중앙교회에서 바자회 열린답니다. 예. 바자회 가셔서 좋은 물품 싸게 득템, 예, 하시면 좋겠네요. 우리 수연이 님께서 청하신 장하니의 행복 그리고 박수진의 답까지 두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이어드릴게요.

분유를 급히 먹다 보니 마른 기침이 나왔고 기침 소리에 창고 옆을 지나가던 선생님께 발각됐습니다. 아이들은 야단 맞을 각오로 교무실로 불려갔으나 예상 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얘들아, 물도 없이 급하게 분유를 먹다 목이 막히면 어쩌려고. 자, 이 물부터 마셔라. 코끝이 찡해진 아이들은 선생님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선생님은 회초리 대신 물 한 컵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탈무드에는 나는 나의 스승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내 제자들에게선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웠다는 말이 있습니다.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는 서로에게 삶을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입니다. 교권 침해와 학생 인권 조례라는 갈등으로 위태로운 교육계의 안타까운 모습에 이러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또 함께하기를 소망해봅니다.

행복한 동화 2권에 실린 물 한 컵의 용서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분유와 건빵을 배급해주던 시절 늘 허기져 있던 아이들이 몰래 급식 창고에 들어가 주머니 가득 건빵을 넣고 가루 분유를 퍼먹었습니다.

하덕교의 풍경 함께 들었고요. 앞서 나눈 샬롬 생각은 김민철 목사님의 칼럼 참된 스승과 참된 제자라는 글이었습니다. 요즘 이 교육 현장 모습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참된 스승, 참된 제자의 모습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불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 다하시는 이 땅의 모든 우리 교사, 스승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순순순순님께서 보육교사 겸 교회학교에서 17년 섬긴 교사입니다. 아이들이 좋아서 뭐 교사 힘든진 잘 모르겠는데요. 요즘 학부모님들이 좀 힘드네요. 유유. 교회학교에서도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도 아이 잘못보다 아니 교사가 왜 애들 안 보고 뭐 하셨어요? 막 따지고 간식 가지고도 뭐라 하시는 부모님들 볼 때마다 진짜 교사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을 기억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요. 예. 이 또한 저의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하며 견딥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걸요? 진짜 이런 컴플레인 들으면 아... 고민이 깊어집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좀 보듬어 주시면 어떨까. 예. 우리 모든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 오늘의 샬롬 생각 전해드렸고요. 9시 45분 41초 지나고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 축하사연 도착했는데요. 먼저 우리 살랑살랑님. 훈디, 저희 오늘 결혼 22주년 기념일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지금까지 수고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자며 화이팅 외쳤습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어요. 라고 결혼기념일 22주년. 이야. 22주년 자축사연 주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살랑살랑님. 두 분의 사랑 더 깊어지시길 바라고요. J.H. 리님께서 오늘은 큰딸 조소연 31번째 생일입니다. 사실 표현 잘 안 하는데 정말 든든하게 큰딸답게 엄마를 응원해주는 착한 딸이에요. 요즘 좀 아팠는데 더 건강하고 앞으로의 새로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며 든든한 가정 세워가시기를 기도합니다. 큰딸 소연 생일 많이 축하하고 사랑해. 조소연님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허유미님께서 오늘은 우리 집의 기둥 큰딸 한형주 생일입니다. 축하해주세요. 형주님 축하드립니다. 자, 이외에도 오늘 특별한 날 맞고 계신 모든 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샬롬 CCM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모든 예배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멀티 반주기 셀라윈 찬양 반주기,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크리스천 콘텐츠 플랫폼 2플러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프리미엄 플랜 1년 이용권을,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을,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닉네임 몽실언니님께서 안녕하세요. 이곳은 태국 치앙라이입니다. 평소 식당에서 아침 준비하며 듣는 방송 치앙라이에서 들으니 너무 좋네요. 지금은 제가 비가 내렸고 이제 갯어요. 맑은 하늘과 풍경을 보며 커피 한 잔 너무, 야, 여행 가셨나 보구나. 치앙라이 저도 여기 밟았거든요. 여기 도이수텝이라는 곳도 제가 그 큰 탑 이런 데 올라서 아주 친숙한 곳인데, 아, 태국 치앙라이에서 듣는 우리 몽실 언니님 반갑습니다. 예. 여행 잘하시고요. 제가 오늘도 2시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끝곡은 주찬양 선교단의 사랑하세라는 곡이에요.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0: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사랑 이야기가 부른 제자 되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 우리의 가장 멋진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오늘 34절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참 제자된 삶을 묵상하며 오늘은 2시간 축복송에 머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좋은 씨앗의 수건과 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 옹기장의 선교단 조수진이 함께한 제자들의 노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외치는 우리 제자들의 재기발랄한 노래였습니다. 아비가엘님께서 앞서가는 날씨 조금 힘들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하시며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모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삶을 쪼매라도 닮아가는 매일이길 신청합니다. 신청곡 사랑합니다.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며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신청곡 써주셨어요. 푸른 잎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오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혹은 예수님의 마음뿐 아니라 그런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푸른 잎 같은 어여쁜 제자들이 파릇파릇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이런 찬양이 있어서 푸른 잎님께서 오셔서 제가 파릇파릇한 찬양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하이힘의 자라는 기쁨 이라는 오늘 스승의 날이라 뭔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쟁이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강찬 김근영 찬양 써주셨는데 이 곡도 준비하고요. 또 김명식의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거기에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딱 맞잖아요. 꿈이 있는 자유, 소원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이힘의 자라는 기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축복송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인도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승과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과 같은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이름을 다 성함을 그 외우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평생감사님께서 국민학교 1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성함을 다 써주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비롯해서 평생의 스승이신 참 고마운 분들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준비해 본 곡은 제가 스승의 날이면 종종 선곡하는 아주 예쁜 곡인데요.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가 부르는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이라는 곡 준비해 봤고요. 또 활짝 웃어요를 신청곡으로 오기님께서 광주에서 출석입니다 하시며 오늘 웃는 하루 되시라고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는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살짝 좀 문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재기발랄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 표현을 잘 하고 있으리라 선생님 활짝 웃으세요. 러브입니다. 활짝 웃어요. 이어갈게요.

러브의 찬양 활짝 웃어요. 또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 전해드렸어요. 조윤현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복된 날 저희 다락방 가족인 이지민 집사님께서 지금 암수술을 받고 계세요. 순장님을 비롯해 모든 순원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조이포유를 소개해드렸는데 24시간 찬양 방송이 너무 좋으시다며 은혜의 시간이라고 감사한 마음도 전해오셨어요. 한웅재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격리병동에서 묵상하며 만드셨다는

하는 나의 시편 찬양이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에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아, 조금 저희가 이 곡은 이삭 줍기로 꼭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 곡을 저희가 소원을 전해드려서 대신 우리 이지민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유가 부르는 실로암이란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곡과 함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혜림 함께하는 찬양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곡까지 함께해서 일부 마무리하고요. 도착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이어서 관련된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할게요.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0: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은 하느님입니다. 싸움이 아니고 우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도 아니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고 또 갈수록 더 많은 싸움 하느님의 쓰심을 바라면 하느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시려 믿고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일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전해드리다 보니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스승이신 많은 분들, 그중에 또 오늘 함께 우리 신앙의 멋진 스승이 되신 목사님들 육성을 직접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타워십 김동호 목사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언제나 같이 이 울컥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혼자 부르시다가 다 같이 부르는 이 떼창 구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이어 들으신 곡은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조준모 씨 음성이고요. 또 대천덕 신부님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였고요. 마라나타님께서 잊지 못할 영적인 스승님,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초대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데비로스 오대원 목사님, 또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지금은 또 미국 시애틀에서 사역 중이시라고 현황까지 또 보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보니까 30몇 년생이신데 그 선교사로 아주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 또 오셔서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정말 1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한국을 사랑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또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또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백문일답도 준비를 했어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를 들어보시면 CCC 김준곤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어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하소우의 제주에서 온 편지 여기에는 그 승리라는 시를 쓰셨고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된 서송원 목사님 음성을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짤막한 말씀 나눔도 전해드리고요. 강명식 씨가 부른 이 선교지의 그 선교사분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곡이 또 있죠. 저희가 얼른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나누고 싶은 이분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얼른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제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원치 않는 사회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묵은 땅을 갈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 주는 껍질 같은 것,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기둥 같은 것들,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묵은 땅을 가는 건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험하고 고달픈 일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어쩌면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새롭고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다가올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의 여건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는 말씀 늘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게 해서 너를 돕는 나의 백성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을 보는, 사역을 보는 환상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라가 부른 홍대와 양화진, 앞서 강명식의 묘지대화. 아, 이런 서사가 있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 영적 스승들을 생각해보는,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고, 또 관련된 찬양도 전해 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평생 감사님도 교회 영적 스승님 한경직 조용기 옥하는 목사님 책으로 설교 말씀 영상으로 배웠지요. 그것이 결국 저의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도 중고등부 쌤이 독일에서 교생으로 학교에 오셨는데 정말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남자분이셨고 그때 알려준 간단한 인사로 독일어를 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곤 한답니다. 보고 싶네요. 잘 계시겠죠? 하셨어요. 구텐 탁! 구텐 모르겐! 예, 이런 인사죠. 이히 리베디히, 이런 독일어도 할 줄 안답니다. 이히 글라투리레디어 쯤 개브루스 탁! 이런 것도 할 줄 안답니다. 딱 그것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독일어 선생님 하니까 갑자기 이 발음 너무 어려운 발음 생각나네요. 자, 즐겁게 이렇게 또 추억 소환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유기님 멋진 스승님이시군요.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60년 전 국민학교 5학년 때 제자들이 해마다 난화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한 멋진 제자들이네요. 멋진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난화분을 이렇게 보내오는 그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또 5297님께서 사랑하고 존경

독일어 선생님 추억하셔서 선한 능력으로 예, 독일어 버전 찬양이죠. 폰 구텐 메흐텐 아도니아 그리고 수산나 페나의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양 이어봤고요. 조수와 감사 찬송도 전해드렸어요.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4050님께서 사진을 주셨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사진입니다. 거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에요. 자그만치 88명. 아름다우셨던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어요 하시며 88명 아이들이 이 한 장 사진 속에 저도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 이 저쪽 한 구석에 앉아 계신 다소곳하신 모습도 왠지 정말 오늘 제대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진 한 구석에 1967년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랑이 그 정성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천관웅 미랄 흐르고 있어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강해지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기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져주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홀로 서기 위해서는 힘이, 누군가에게 기대기 위해서는 용기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힘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데이비드 그리피스의 힘과 용기의 차이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9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가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의 작품이 무려 2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남긴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1902년 크로스비 여사는 남편을 여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와 13년간을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이 찬송시도 그때

작사된 것입니다. 1915년 2월 11일 크로스비 여사는 딸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써놓고 잠자리에 든 채 다음날 새벽 고요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는 온 미국인의 위로가 되었고 전 세계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좌우명은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노래를 통해 그것을 읽게 하려고 한다 였는데요. 그 좌우명을 몸소 실천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은혜. 네. 여러분 혹시요 아직도 기억나는 선생님이 계신가요? 나를 예뻐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또 계셨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는 분들은 내가 못났을 때 실수했을 때 괜찮다고 다시 해보라고 말해주신 그런 선생님들인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고2 땐가 네, 그 선생님 기억납니다. 생각해보면 선생님이라는 자리는 참 쉽지 않은 자리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건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을 기다려주고 가능성을 믿어주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일이니까요. 오늘은 마음속에 고마운 선생님 한 분 떠올려 보시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짧은 문자라도 한번 보내면 어떨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my Lord. I wanna be there. Flying through the beautiful stars.

네, 오늘 첫 곡은요 가이드 포스트 앨범 중에서 소향이 아마 17세 네 그때쯤 됐을 때 16세 17세 때 선생님이란 곡 예, 불렀던 예, 그 앨범 중에 있던 곡이었습니다. 선생님께 묻고 네 좋은 선생님 만나면 이런 영혼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해줬겠죠. 네, 저도 교회 선생님께 오늘 케이크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라고요 방송 중에 보낼 거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듣다가 생각나신 선생님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꼭 감사했습니다 라고 네 카톡을 알려주시고 마음의 표시도 꼭 하시면 좋습니다. 네네네 네, 정말 정말 네. 그리고 교회 선생님들도 너무 좋아서 저희 제 딸은 유아부 뭐죠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모두 선물을 했다네요. 모든 선생님께 몇 분인지 모르지만 그리고 제 사진이 왔는데 그 제이 저희 손녀 카네이션을 머리에 쓰고 네, 어린이집 갔다 왔다고. 아 오늘 간 거군요. 오늘 가는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선물은 어제 했다고 하네요. 네. 행복한 하루살이님. 단장님이 저희의 영적 선생님이세요. 늘 올바른 분별력을 가르쳐 주시는 인생 최고의 스승님이십니다 하셔서 아 이거 약간 이건 과찬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정말로 그런 마음에 또 저 부담을 느끼면서도 또 제가 더 열심히 잘 살아내고 살아내야 선생님이죠. 그렇죠? 살아내지 않고 말만 번지듯하면 또 선생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선생이기 전에 친구인데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또 제가 힘을 내서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엘로힘 님도 늘 좋은 방송을 하시는 레인보 CBS 방송이 큰 스승입니다. 영혼을 살리고 음악으로 치유하고 또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오손도손 마음도 나누는 참 좋은 스승입니다 하시면서 엘로힘 아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아무튼 열심히 그렇게 우리 이 방송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예뻐해 주셨던 선생님 생각난다고 이쁜아님 그래서 이쁜아이시군요. 자 스승의 날 예, 할 건 하고 예, 또 출첵은 기본 할 거 아닌 거 하는 거 아닌 게 있습니까?

말이 더듬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들장미 소녀님 1등한 것처럼 자 이제 달려와 주시고 지각은 없어요. 그냥 열심히 달려와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 오셨네요. 네, 늘 또, 언제나 유여림의 나주의 믿음 갚고가 나주의 믿음 갖고 주님 가신 길 그리고 강찬 걷는 길마다 복대도다 나갈 동안에 샵 7997 모바일 문자 만나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해 주세요.

네, 강찬의 걷는 길마다 북대도다 들었습니다. 이만하면 행복님이 기본 하려 왔습니다. 아, 기본 좋아요 좋아요. 안녕하세요. 기본 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람내음님 충분하다님, 아, 충분합니다 했더니 충분하다님도 오셨고, 흑진주님 모두 모두 또 뭐 인사를 다 할 순 없지만 감사 신청곡 하셨는데 은하수 구수록님, 네,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사자님, 단장님도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희 영적 스승입니다 하셔서 오늘, 네, 또 그냥 이렇게 그 마음을 아니까, 예, 아무튼 저도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찬 아니에요. 저도 늘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는 날은 결석하는 것 같아 서운하고 그래요. 최 여사님. 이 마음을 진짜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시고, 예, 이 방송을 이제 아는 사람들이

우선 알아야 듣잖아요. 아는 사람이 5만 명 최소한 갔다가 5만 명 중에 5만 명이 다 이제 아, 안 들어오면 결석하는 것 같은 마음.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예, 아, 참 좋네요. 그런 마음이 좋겠네요. 모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어릴 때 선생님 그립고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제가 언젠가도 이게 제 딸은 학교 생활을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선생님들이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소풍도 다 다녔는데, 저는 이번에 영상을 보다가 어느 선생님이 아, 소풍 못 간다고, 우리 못 간다고 사진을 어디 가서 찍었는데 200장 찍었는데 왜 우리 딸은 5장만 나오고 왜 표정이 이러냐고, 이런 거 젊은 남자 선생님이 막 목청껏 듣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유죄 판결 받았다. 저는 그 말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예전에도 사고 나면 선생님들 아마 그런 유죄 판결 받았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부모들의 잘못이거든요. 부모들의 잘못. 네.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에이, 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우리 식구들 그런 분들 없죠? 애들이 학교 가서 조금 다쳐올 수 있어요. 약간 뭐 코피가 났다, 어디가 이렇게 긁혔다. 애들끼리 놀다 긁히고 해요. 꼬매기도 해요. 그게 진짜 큰 인생의 상처로 남아 막 정말 뭐 어디 부러지고 하면 왜 그랬는지 전화해서 물어볼 수는 있지만, 조금 다치고 아이들끼리 부딪혀서 넘어지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축구를 했는데 네 자식 부러져봐라 했는데 부러질 수 있죠. 운동하다가 아이들 뼈가 또 약하니까. 요새 다리 부러지면요 깁스하고 좀 지나면 돼요. 그걸 뭐 사람 진짜 잡은 것처럼 하거나, 뭐 넘어져서 피 나면 피 날 수 있죠. 넘어져서 피 났다면 아 그랬구나 조심해라, 그리고 잘 치료해주고 병원 내려가지고 좀 이렇게 초연화. 너는 그렇게 하냐 저보고 여러분 중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해요. 네. 정말 뭐 누가 일부러 때렸거나 일부러 뭐 피나게 하거나 그랬다면 자초증을 물어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걸 잘 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 다그치듯이 무조건 선생님이 잘,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우리 식구들만이라도 진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예, 무작정 그냥 애들 조금 다친 거나 애들끼리 좀 부딪힌 거나 뭐 사진이 잘못 나왔다 이런 걸로 진짜 전화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다쳤으면 치료해주고 좀 그래 예? 진짜 좀 많이 다친 것 같으면 학교에 전화해서 사정을 물어보고 진짜 올바른 판단을 한 후에 그다음 조치로 가겠습니다. 이럴 분들 저요. 예. 우리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우리라도 상식적이고 올바르게 살아가야죠. 예, 불편하게 살아가야죠. 아멘. 두 글자, 저의 두 글자. 자, 자녀 키운 분들 지금부터 올려주세요. 쫙 올라갑시다. 우리 마음의 맹세 한번 하는 거죠. 하나님 옆에서요. 그래야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노상신.

네, 초롬 하나님의 은혜까지 듣고 왔습니다. 네, 사랑님이 글을 올리셨는데 약간 오해가 있으셔서 그래도 네. 스승의 날이라 할 말은 아니지만 자꾸 부모님들 잘못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속상해요. 맡긴 게 죄인이라고 안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연하죠. 이걸 뭐 아 제가 방송 10년 했는데 들으시면 뭐 아시긴 아실 거 세상에 만약에 그런 부모가 진짜 많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완전히 정말 난리죠. 그런데 생각보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경험하면 그런 심각한 일을 한 선생님이 경험하면 그 소문은 모든 선생님들 안에 흩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일부 아주 극히 일부라고 하지만 적지 않은 숫자가 있다는 걸 뭐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손 선생님이 있어요. 중학생 적지 않아요. 생각보다 한 반에 20여 명 30명인데 그중에 3, 4명 부모만 그렇게 해보세요. 그건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10분의 1이기 때문에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3, 4명 30명 중에 25명에 3, 4명 그건 보통 적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 중엔 사실 선생이라고 불리고 싶을 만큼의 마음 없는 선생님들 많아요. 요즘은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직원. 이것도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어제 글을 읽었는데 선생님 사랑 감사합니다라는 이제 너무 못되게 군 선생님. 실은 선생님들 중에 예전에는 인격이 없고 학생들 가난할 때잖아요. 앉으나 일어나서 육성앱이 안 낸 사람 수업료 안 너 일어나. 걔가 무슨 잘못이에요. 뒤에 가서 서 있었어요. 그게 보통 선생님들 중에 꽤 많았고요. 뺨을 때리고 뺨을 때리고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담배 피다 걸려도 정학이 없어요. 에이, 그리고 같이 폈던 공부 못하는 애는 정학당하고 이런 일이 뭐 비일비재했습니다. 이전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진짜 직원같이 딱 이제 사고 안 내고

예.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부모들이 더 잘 해내야 되지 않은 얘기지 일반화하는 거 아닙니다. 네. 설명이 좀 길어졌나요? 이해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글 올려주셔서. 1611번님, 저도 어린이집 교사인데 아직까지는 극소수라 다행이라 생각해요. 어느 학교는 운동장도 사용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강팍해지는 거. 이게 그러니까 악순환이에요. 왜 이렇게 변했는지. 이제 책임 같이 몸부티어서 뛰고 땀 흘리고 싶은데 그러다가 누구 다치면 이제 완전히 화살이 오고 막 이런 딱 한 번에 그 일이 온통에 소문이 나고 이제 사진까지 찍고 뭐 이게 너무 쉬워지니까 예. 정말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심플리 4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오벳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맙시다.

네, 스승의 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선의 감사, 그 전에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오벳 씨였습니다. 심플리포였죠. 선화 먹자 되신 우리 주. 첫 번째 들었습니다. 오소래향 님이요. 햇살 따끈한 남산길로 올랐습니다. 시원한 숲 그늘이 어찌나 고마운지요. 오늘은 스승의 날 보기만 하면 훈계하고 질책하고 존재감 드러내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하려 드는 스승. 조용히 계셔도 더위에 그늘막이 되어주시는 숲 그늘 같은 스승님. 그런 목회자님 어디에 계신가요? 스승의 날 하루만이라도 그런 스승을 찾고 있어요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도 스승이잖아요. 예, 영적인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일을 공부하고 가르쳐 주시는 분이니까. 스승은 그러게요. 너무 화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선생님들이. 화려함이라는 게 꼭 무슨 외적인 화려함도 있지만 그 뭔가 그 마음에 화려함이 있는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예. 화려함보다 깊었으면 좋겠다. 선생님들은 넓은 것도 중요하지만 깊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더 드네요. 보물 1호 의원님, 우리의 삶 속에 누군가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는 게 아닐까요 하시면서. 예, 보물 1호님 반갑습니다. 시민님도 그 교사님들 진짜 축하해요. 아이들은 아이들 못지않게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아, 당신들은 아이들 못지않게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수친중 교사로 계신 분께 오늘 감사 톡을 보냈습니다 하시면서. 고등학교 시절 은사님께 전화드렸고 선물도. 야, 잘하셨네요. 잘하셨네요. 프리지아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지네요. 선생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중학교를 보내시라고 하셨던 그 시대. 그 선생님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나이가 먹어도 배움의 아픔이 가득하네요 하시면서. 뭐 저희 당시에도 좋은 선생님들은 여전히 좋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걸 뭐 일괄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얘기는 일괄적인 게 아니죠. 그냥 아, 예, 이걸 뭐 부모에 대한 거, 선생님에 대한 거, 아이들에 대한 거 어떻게 일괄적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학생답고 더 선생님답고 더 좋은 부모, 좋은 선생님, 좋은 학생들이 훨씬 더 많으니 뭐 그렇게 따지면 오늘 얘기할 게 없고요. 다만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끌어가니까 아픔이 있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오늘 뭐 진짜 많네요. 댓글들이 너무 많습니다. 글사랑님이 예, 20년 이상 가르침의 길 위에 있다 4월 말까지 근무하다 그만두고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글 남기네요. 항상 교사로 학생들 마음 잘 읽어주기 위해 살아왔는데 이젠 그 현장에 제가 없다는 걸 느끼게 돼 마음 한켠이 아리네요. 그래도 인생 이막을 계획하고 열어주실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힘내보려고요. 참 감사했고 글사랑님 수고했습니다. 그 삶에 비를 또 준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평생 때마다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걸어가게 하실 겁니다. 심영진 비 준비하시니까 1부 끝곡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0: 인생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질 만큼 깊은 바닥이란 많지 않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세요. 다시 밧줄을 잡고 밖으로 나갈 만큼 기운을 차릴 때까지요. 충분히 밖으로 나갈 힘을 모았다고 생각하거든 그때 다시 밧줄을 잡고 오르기 시작하세요. 포기란 항상 비겁한 것은 아닙니다. 신낱같이 부여잡은 목표가 너무 벅차거든 자신 있게 줄을 놓으세요. 대신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펼치십시오.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요즘은 시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이들도 참 다르다고 느낄 때가 많지만 정말 정말 다른 젊은이들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때 오늘 스승의 날 돌아보며 세상의 선생님들 열심히 하지만 결국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선생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때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적응이 되어져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올바른 교육이 안 이루어지는 가족들이 적지 않습니다. 인사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가 이제는 참 쉽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목사님들이 참 좋은 스승인데 정말 정말 하늘 소망을 갖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절대 섬기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는, 유명해지고 많은 것을 던져버릴 줄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기게 해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불편하기로 결정하고 좁은 길을 결정하고 어려운 자들과 더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답고 예수님 닮은 목사님들이 더 많이 생겨나게 해주시옵소서. 요즘 젊은 목사님들이 중소도시에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에도 오질 않는다고 합니다. 선생님들만 직업이 된 게 아니라 목사님들도 직업이 되지 않았나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 이때 참 선생님이 필요한 이때 다시 한번 목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님 닮아 정말 하늘을 가슴에 담고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아지며 좁은 길 걸어갈 줄 아는 목사님들이 되게 해주시고, 학교의 선생님들도 좋은 선생님들이 곳곳에 예수를 믿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발자국의 행복의 열쇠. 네, 열쇠. 그리고 감사, 감사로 시작하면 많은 것들이 또, 네, 갑자기 확 풀리는 느낌이 들죠. 네. 홍세기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 믿음의 대를 이어나갈 아이들을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시는 하양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은요, 뭐 월급을 받아요. 주머니 다 털어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이 좋은 분들이, 왜냐하면 물질을 자기 걸 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수고를 많이 하시죠. 예. 로모님이 참으로 은혜가 넘친 시간입니다 하셨는데, 아이고 참 반갑고 고맙습니다. 야, 김영호 씨 직장 근처 한 바퀴 돌고. 하나의 나무님은 오늘부터 다시 소소하게 농산물 모종들을 하나씩 심어봅니다. 올해도 지켜주시길. 뭐 심나요? 궁금해져요. 하나의 나무님. 상추? 또 뭐 있을까? 무? 감자? 저는 저건 토마토는 진짜 잘 자라는데 토마토를 좀 심어보시고 그 뭐지? 열매 맺을 때쯤 한번 제가 들러가겠습니다. 꼭! 단 한 명만 있어도 선생님 멘탈 무너집니다. 그런 분들이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당했었죠. 초등학교 1학년 담임했을 때. 아휴, 그러셨군요. 그럼 토닥토닥입니다. 예, 오늘 스승의 날 진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러네요. 예. 그래도 힘내십시오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도 힘내시고요. 우리가 힘내자는 건 그냥 우리는 똑바로 갑시다. 낮아지고 겸손히, 너무 빨리 흥분하지 말고. 예. 자, 뉴 제너레이션 워십이에요. 웨이크, 날 세우시네. 네, 신청하신 문제서 준비했고, 이어서 웨이홈입니다. 달리기 나갈 동안 오늘 딱 400번째 들어오는 분에게 사과즙 증정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디딤돌 해주시고 으쌰으쌰 출첵 안 하신 분 들어오셔서 오늘

네, 웨이홈 달리기로 네 함께 했습니다. 제클린님 운행하다 이제 들어오셨어요. 점심 식사하고 오셨네요. 에휴, 감사합니다. 힘차게님 반갑습니다. 찬양 신청은 처음 해보는데 제목은 모르고 가사에 빈들에서 걸을 때 아 주가 일하시네 같은데요. 8401번님 네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스승의 날 그래서 학교 얘기가 정말 많아요. 네.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결혼하여 자식을 낳으며 재산을 물려주려 하지 말고 신앙을 물려주라고 하셨는데 40년 지났어도 생생하다고 울랄라님. 그렇죠. 네. 그런 귀한 선생님들. 딸기바구님 아유 아픈 시절이 진짜 제가 54살인데 저 중고등 때는 선생님들이 자신의 화를 아이들에게 폭력으로 푼 선생님들 꽤 계셨죠. 실은 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래서 영화가 오죽하면 그 누구 뭐죠? 이름도 생각이 안 나. 그 유명한 송혜교 나왔던 그때 선생님 하나 있잖아요. 시계 풀고 막 또 그 친구란 영화 때도 나오고 너 부모님 직업이 뭐야? 그 직업 따라 이제 때리는 게 달라지고 그게 그땐 참 있었어요 진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더 화를 많이 내기도 하고 그랬던 뭐 선생님이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자기 화를 학생에게 풀던 선생님들이 요즘은 이제 신고당하니까 그렇게까지 못하는 뭐 그런 뭐 장치가 또 좋은 장치이긴 한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씁쓸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요괴뱃의 노래 신청하신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 늘 인자하신 모습으로 대해주시던 선생님 생각나는 날입니다. 커피 한 잔과 아몬드 한 줌의 맛으로 감사와 행복을 느끼는 날. 그래서 요괴뱃의 노래 듣기 전에 돌베개부터 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괴뱃의 노래 지난 다음에

있죠? 요즘 의욕이 많이 떨어져서 번아웃 체크를 해보았더니 쉼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시네요. 그럼 쉬셔야 됩니다. 꼬마 오뚜기님, 그냥 푹 한번 쉬십시오. 네. 아이고 참.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자, 디딤돌 오늘 사과집 드립니다. 신장균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누가 당선될지. 당선? 63 선거인 당첨될지. 예, 어서 디딤돌 한번 출첵 두 글자라도 남겨주십시오. 아직 400이 안 됐습니다. 이 곡 어때?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거리마다 물결이, 거리마다 숨결이, 휩쓸고 지나간 허황한 거리에 눈을 감고 걸어도 눈을 뜨고 걸어도 보이는 것은 초라한 모습, 보고 싶은 얼굴. 아주 간단한 그리운 사람,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겠지만 연인만 떠나진 않죠. 네, 오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선생님들, 교회 선생님들, 미국에 계신 분 있고요. 오늘은 고3 때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께 지금 케이크를 보내드리고 너무 감사했다고. 제 집에도 종종 오시거든요. 네. 보자고, 승현이랑 한번 보자고, 제 절친 최승현 회장과 보자고 또 글을 남기셨네요. 그래요. 오랫동안 못 본 분들, 선생님들께 카톡이라도 인사라도 하고, 네, 그분이 목사님일 수도 있잖아요. 네, 인사 한번 오늘 꼭 합시다. 그 마음에 최백호의 보고 싶은 얼굴로 오늘 이곡 어때 준비했습니다.

네, 보고 싶은 얼굴. 아유, 최백호. 박성식 씨가 제 공연 보고 이게 뭐 되지도 않는 소리. 아무튼 저는 뭐 김현식과 최백호의 중간이라고. 네, 아, 이거 스타일은 어떤 비슷했던 거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 음악 저작권 협회 공로상 받으러 갈 때 그때도 오셨었던 거 오셨네요. 네, 참 겸손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진짜 겸손한 모습이. 현아인 맘님 일이 너무 많아 좀 처리하고 하랬더니 벌써 시간이 하면서 아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순이님 청소 힘드시죠? 네, 힘내세요. 메오로시님 출근길에 은혜 받습니다 하시면서 메오로시 이렇게 돼 있네요. 무슨 뜻일까요? 응원합니다. 가시는 길. 찡찡이 맘님 근무 중 듣고 있습니다. 주야 교대 근무라 CBS는 제 배풉니다. 아유 참 은혜가 됩니다. 아픈 시간들인데 잘 지나가겠죠. 아, 힘내세요. 힘내시고 잘 지나갈 겁니다. 여태 잘 지나오신 거죠. 자, 오늘 사과즙 나 당첨자 당근 나왔죠. 당근. 네, 오늘은 2627번님 네, 400번째 딱 은하수 구수롱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 디딤돌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하수 구수롱님 신장균 목사님이 전화가 갈 겁니다. 감시민님도 반갑고요. 네, 다들 달려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찬양 메들리 오늘 그냥 부흥회 한번 하죠. 예. 프로미스 키퍼 PK가 예, 하면서 거진 이 부흥의 분위기 탁 나올 겁니다. 기도원 예전 기도원 분위기 같이 찬양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옵니다.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0: 노숙인들을 돕기 시작한 이후 생긴 변화는 꼴찌 인생에 대한 예찬이 생겼다는 겁니다. 늘 최고 1등만을 지향해왔던 것을 버렸어요. 인생의 결승점에서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마라톤 경기에서 목표 지점까지 기어오거나 남의 등에 업혀서라도 완주를 했을 때 꼴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치고 쓰러진 이와 함께 온 사람도 꼴찌로 불리겠지만 이런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밥사랑 공동체 박희돈 목사의 말이었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크리스천 칼럼. 종교교회 전창희 목사입니다.
1: 우리는 자주 묻죠. 왜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가. 하지만 질문은 조금 바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놓쳤는가. 여러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이 있습니다. 부모의 종교를 그대로 이어받는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답니다. 어릴 때는 부모의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런데 청년이 되면 달라집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 던집니다. 이제 믿음은 자동으로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택을 하죠. 흥미롭게도 이 변화는 세속 사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요즘 사람들은 광고보다 리뷰를 더 믿습니다. 신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어쩌면 다음 세대는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진짜를 찾는 세대입니다. 형식보다 본질을, 권위보다 진정성을, 강요보다 설득을 원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신앙, 그것을 거부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네트워크로 가장 많이 연결된 세대가 가장 깊이 외로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지만 내면은 더 불안하고 고립되어 가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절실합니다. 단지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제 믿음은 유산이지만 동시에 선택입니다. 설명된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된 하나님을 통해 세워집니다. 많은 경우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믿음의 내용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의 진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은 충분히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가르쳐서 전수하는 시대가 아니라 살아내며 전수하는 시대이죠. 다음 세대에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설명된 신앙이 아니라 살아낸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우리의 말일까? 아니면 우리의 삶일까?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 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전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디를 봐도 꽃이 피어 있고 어디를 가도 초록이 넘칩니다. 붉은빛 넝쿨 장미와 나뭇잎의 초록이 선명한 대비를 이루어 참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꽃은 혼자 피지 않죠. 햇볕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바람이 불어야 하고 그 모든 것이 때맞춰 함께해야 비로소 한 송이 꽃이 핍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겠죠. 내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의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어느 순간 내 가능성을 먼저 알아봐준 사람, 포기하려 할 때 다시 일으켜 세워준 사람, 말없이 곁에서 응원해준 사람, 내 곁에 있던 그분들이 햇볕이 되고 물이 되고 바람이 되어 오늘의 나를 피워냈습니다. 오늘은 내 인생의 꽃을 피워준 바로 그분들을 잠시 떠올려 보시겠어요? 그 배경이 될 음악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곡은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스카프란 브레너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고요. 이율구의 곡 세상을 사는 지혜 이음의 찬양으로 손경민 곡 여정을 한나형의 목소리로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스카프레너의 찬양이었고요. 이율구의 곡 세상을 사는 지혜, 이음의 목소리에 이어 손경민 곡 여정을 한나형의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1: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황동현님, 김선주님, 멋쟁이님, 스마일님, 블루딱따구리님, 이병희님, 이윤주님, 민민하님, 고윤희님, 베토벤님, 아로하님, 보혜사님. 아, 다른 분들도 막 들어오고 계십니다. 유해피 봄님은 걷고 계시고요. 김진아님이 공원 산책 나왔어요. 푸르름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펠리스님도 벌써부터 무척 덥다고 춘천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김명수님이 날이 더워 사방 창문 열어놨더니 어디에 있는 뻐꾸기가 아침에도 뻐꾹하더니 방금도 정겨운 뻐꾹새가 노래하네요. 뻐꾸기 소리, 와, 안 들어본 지 너무 오래됐네요. 0380번님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성경 강림주일 맞이하며 기도드릴 때 눈물이 왈칵 날 것 같았어요 하셨습니다. 어여쁜 자연님은 내일 아버지 팔순 생신했을 닭게장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찬양 들으며 마무리해볼게요 하셨습니다. 닭을 잡고 계신 건 아니겠죠? 아, 코스모스님이 평안합니다 진디님. 저는 버스를 운행하긴 하는데 시내버스는 아니고요. 아이들 통학하고 있어요. 운행하며 함께합니다. 제가 그걸 모르고 매번 몇 번 버스인가요? 막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이들과 함께 다니시는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하네요. 평생 감사님이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주찬주찬 전진님 애청자님들 이번 주도 애쓰셨어요. 최고로 멋진 금요일 또 주말 보내세요. 오기님이 여기는 광주 스승의 날이네요. 출석합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번에는 세계인들이 고백하는 찬양 준비했습니다. 존 루터의 곡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애틀란타 마스터 코랄의 찬양으로 듣고요. 이어서 프랑스 작곡가 캉틀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가운데 잘 알려진 목동의 노래 바일레로를 우크라이나 출신의 소프라노 네타니아 다브라스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또 스웨덴 출신의 테너 안데르스 안데르손의 찬양으로 헬라 베긴 골한 메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까지 세 곡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존 루터의 곡 The Lord is my shepherd,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애틀란타 마스터 코랄의 찬양이었고요. 이어서 캉툴루브의 오베르뉴의 노래 가운데 잘 알려진 목동의 노래 바일레로를 소프라노 네타니아 다브라스의 목소리로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스웨덴 출신의 테너 안데르스 안데르손의 찬양으로 헬라 베겐골 한 메디, 나의 갈길다 가도록 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열매 맺으며 아름답게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오.

시편 9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좋은 씨앗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그리고 나무엔의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이었고요. 방금 들으신 성자의 귀한 몸 베스퍼스 합창단의 찬양으로 들으셨습니다. 마라나타님이 스승의 날 저에게 잊지 못할 영적인 스승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전도단을 설립하시고 초대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데비로스 오대원 목사님. 지금은 미국 시애틀에서 현재도 사역 중입니다. 올해 연세가 91세 정정하세요. 보고 싶은 저의 영적 스승님 오대원 목사님 늘 건강하길 기원합니다 하셨는데 이렇게 스승의 날 다가올 때마다 한 번씩 생각날 것 같아요. 연락 한번 드려보시죠. 살면서 이런 훌륭한 영적 스승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것 같아요. 태연님은 어제 좋은 소식을 들었다고 저와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의 실없는 도전에 자극받아서 열심히 생활했더니 완치 판정을 받았나 봐요. 약을 끊자고 했대요.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시더라고요. 정말 놀랍고도 기쁜 소식 들려주셨네요. 이런 좋은 일들이 태연님에게도 또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주찬 청취자분들께도 가득가득 들렸으면 좋겠네요. 선물 받으실 분 있어요? 로맨틱과 질투님이 내일 제 생일인데 들뜨고 기뻐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나이 한 살 먹는다는 게 한약보다 엄청 쓴 느낌. 은혜의 한 시간으로 마음 다져본다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미숫가루 선물 보내드립니다. 사형제맘님도 내일 큰아들 현우 생일입니다. 엄마 아들이.

게 너무 행복하죠. 현호야, 사랑해, 축복한다 하셨는데, 현호군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현호군에게 전달해 주세요. 아, 보혜사님이 이곡 보내주셨어요. 부부천재에 다 이유가 있네.

오늘 끝곡은 쩌우기님이 보내주신 마이 트리뷰트 안드레 크라우치 더 디세플스의 곡 들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혹시 떠오른 분이 계셨나요?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꼭 학창시절 선생님만은 아니겠죠. 목사님, 주일학교 선생님, 학교나 직장의 선생님, 오래된 친구분, 살면서 한 번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준 사람이 있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말 한마디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서 힘든 날이면 꺼내어 읽게 되죠.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됐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분은 어쩌면 내게 주신 그 말들, 그 말의 선한 영향력을 잊어버려서 지금은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분의 한마디가 누군가 인생을 얼마나 바꿔놨는지 오늘 그분께 연락드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남은 오후 시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3: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0: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립니다.

0: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힘껏 다짐하고 암송해온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신앙연차가 늘어날수록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의구심이 더해만 가는데 그 까닭이 뭘까요?
1: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냥 구하라신 게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시니까 사실은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2: 저는 그 뒷부분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부분을 읽으면 뭘 더 해주실까? 뭘 주실까? 이 부분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먼저 구할 것을 제가 까먹는 것 같아요. 네.
3: 저 역시도 더 해주실 거야 하면서 기도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오냐 옜다 하면서 다 들어주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미궁에 빠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4: 하나님께서 그냥 먼저 더 알아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잘 믿을 텐데.
3: 그럼
1: 알아서 맞아.
4: 알아서 왜 저희에게 먼저 남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 먼저가 발목을 잡는 것 같아.
3: 맞아.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굉장히 과정을 중시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왜 먼저 해야 되는지 한번 나누게 되지 않을까.
5: 네. 저는 이 말씀을 먼저 그 주어진 문맥과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거기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네.
6: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아낄래.
0: 네, 문제 그 말씀 그 올포원에서 한번 다뤘던 주제여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다른 세 분 목사님과 함께 같은 요절 다르게 보기 네 번째 시간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죠.
6: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중국 대학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만물에는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 있나니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가까우니라.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는데 그 순서를 아는 사람이 도를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운데 도에 가까운 자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성경하고 딱 맥이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이게 뭐 설교 시간에 중국 얘기해서 그러네요. 또 공자 얘기해서 공자 논어에 굉장히

본 말이 있어요.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이. 뭔가 했더니 군자는 매사를 생각할 때 그게 의로운 일이냐 불의한 일이냐를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의로우면 손해가 나도 해요. 불의하면 이익이 생겨도 안 해요. 근데 소인은 먼저 이익부터 따져요. 의가 밥 먹여주냐? 그래서 의로운 일이냐? 의로운 일이면 불의해도 하고 이익이 되면 또 손해가 나면 암만 옳은 일에도 안 하고, 이게 군자와 소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를 막 어기고 사는 사람은 소인이고요. 그 순서를 따져 사는 사람은 이제 군자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 우리나라 말이 훨씬 더 재밌어요. 우리는 먼저 할 일을 근본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우리말로는 으뜸이라고 그래요. 으뜸. 그런데 그 다음에 나중 할 일은 그 지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딸림이라고 그래요. 우리말은 굉장히 성서적이에요. 먼저 할 일, 근본적인 일을 먼저 하면 나중에 지엽적인 일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바뀌면 근본의 뒤에는 이제 이익이 따라오지만 이익이 앞서면 의가 따라오지를 않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순서를 먼저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 사탄이 그 예수님 시험할 때 40일을 굶으셨잖아요. 40일을 굶었는데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렇게 사탄이 말씀하셨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그게 무슨 시험일까? 그냥 먹고 하든지 하고 먹든지 마찬가지인데 그 상황은 지금 배가 고파서 죽게 되셨으니까 먼저 먹는 것이 순서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의를 행하지 말라는 말도 아닌데 근데 거기에 무슨 시험일까 할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먼저 먹고 보자 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먼저 따라 살면은요. 이익은 따라와요. 이제 저희 큰아이가 이제 그 경제학 교수예요. 그 아들 교수실에 갔다가 재밌는 거 배워왔어요. 최근에 경영이 ESG 경영으로 간대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E는 환경, environment. 그 다음에 S는 social, 사회적인 책임. 그 다음에 G는 회사 경영하는데 governance, 민주적인 governance.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걸 안 하면 세계적인 투자 회사들이 투자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뭐 탄소 제로 이런 거 따져요. 그래서 정말 계획을 세워서 그걸 돼야 이제 돈을 주는 거예요. 거대 기업. 우리나라도 이제 큰 재벌 기업들도 있는데 두 기업이 그 냈대요. 제안서를 하겠다고. 한 기업은 아주 숙제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래야만 돈을 준다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래야 지속 가능해진대요. 이제 세상도 의의를 쫓아야 이익이 생긴다는 걸 이제 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부리고, 불의하고, 죄짓고, 욕심부리고 이래야 이익이 생기는 줄 알았는데, 의로운 일을 먼저 하면 그 뒤에 이익이 따라온다는 것을 세상도 알기 시작했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은 밤낮, 야, 먼저 먹고 봐. 욕심부리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의의를 이루지 못하잖아요. 의의를 이루지 못하면 이익이 따라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식대로 갈 건가, 하나님의 식대로 갈 건가 할때 하나님의 식이 맞아요. 하나님의 식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하는 이익에 관한 것에서도 하나님의 식이 맞아요. 우리는 손해보고 하나님의 의를 향하면 망한다라고 하면 사탄에게 속아서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새기고 믿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0: 우리는 욕심에 사로잡힌 소인배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먼저 취하고 살았는데, 하나님 그에게 속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쫓으면 세상에서도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에도 부여해진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식이 통한다는 사실을, 그게 옳다는 것을 이제 세상 사람도 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잘 믿어서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고맙습니다.
2: 우리 김 목사님께서 공자까지 가져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 한번 이 말씀을 갖다 성경 내에 조금 한번 좁혀보겠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간에 주어진 문맥에서 그 왜 어떠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 말이 나왔나 봐야 되는데, 참 어렵죠.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여기에 보면은 먼저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단지 순서냐. 그리고 나라라는 단어랑 의라는 단어는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두 단어예요. 나라와 의에 다 축약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까? 저는 참 이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거기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가장 가까운 문맥은 6장 시작을 하면서 구제를 얘기하면서 얘기를 끌고 가고 계세요. 남을 도와줄 때, 필요가 생길 때,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게 하냐.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 도와주면서도 남 얼마 내나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사람한테 사람을 위해서 주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느냐, 그걸로 끌고 가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나라를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장 중심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세 단어를 잘 살펴봐야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첫째는 재물이란, 아니 그 보물이란 단어예요. 보물이란 단어는 원래 거기에 있는 헬라어 단어가 그것을 담는 통일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물 자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냐, 그것이 네 마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기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결정하는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뭐냐, 눈이라는 것을 수식하고 있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성한 눈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성한이라는 게 좋은 눈이 아니에요. 그 단어는 뭐냐 하면은 다른 데 보면 관대한.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 같은 데 보면은 저기 유대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때 여기에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써요. 넉넉하게.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넉넉하게. 바로 뭐냐 하면 그 눈은 관점입니다. 넉넉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보물을 정하느냐,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뭐겠습니까? 그 다음 나오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재물이라고 번역된 만몬이란 단어입니다. 만몬이란 단어가 성경이 자주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바로 뭐냐면은 사실은 그 밀턴의 신라곤에 보면은 만몬이라는 상상의 짐승을 얘기하죠. 머리가 두 개인 새, 그 다음에 그 발톱이 길어요. 그리고 특징 하나가 있죠. 땅만 보고 다녀요. 그러면서 황금을 캐내는 그러한 탐욕의 상징이에요. 결국은 만몬은 뭡니까? 만몬은 우리 눈을 멀게 해요. 눈을 멀게 해서 우리의 그 보물 창고에 그 원하는 마음을 갖다가 삐뚤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들이 물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단순히 저 사람이 돈이 많아 내가 적어가 아니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돈이 많으면 뭔가 미래가 보장된다는 착각. 결국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 만몬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벗어나야 됩니까? 사실은 그 세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거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눈이 성합니까? 그 다음에 만몬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보물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물,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보물이 뭐예요? 저는 그걸 할 때 이 질문을 먼저 던지길 원해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보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 계세요.

0: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우리를 진정한 보물로 여기신 그분을 내가 보물로 여기기 시작했을 때 뭐가 바뀝니까? 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한테 모든 것을 주셨던 그분의 눈으로 우리 눈이 어떻게 됩니까? 넉넉하게, 관대하게. 거기에 반대말이 하면 구약에 악한 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이기적인 그걸 얘기할 때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결국은 눈이 바뀐다는 것이죠. 눈이 바뀌었을 때 뭡니까? 만물을 제대로 보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을 나누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전에 뭐가 나옵니까? 들풀을 얘기하세요. 하늘에 나는 새를 얘기하세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먹이고 저렇게 멋지게 만들지 않느냐. 결국 지금 이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저는 과연 우리가 먹고 입는 것 자체에서 거기가 우리의 마음이 뺏기고 있다면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또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서 멀어져 있을 수 있는 사인이 될 수 있다. 결국 오늘 말씀인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요, 전 이렇게 봅니다.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기초에 있는 생활 철학이 되고 항해라면 바로 북극성이 되고 방향이 되는, 결국은 우리의 목적과 나아갈 방향과 모든 사고의 기초가 되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담아놓은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걱정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이다. 그런 삶을 사시고 평생 걸쳐서 되는 거죠. 순간에 안 되는 겁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멋지게 쌓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니 감사하고 구원자 되시니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좌지우지 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면서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아멘.
2: 네, 저마다 육체의 연약함들을 갖고 계시죠. 육체의 가시, 몸에 좀 특별히 아픈 곳, 그런 곳 있으실 텐데, 저에게도 그런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두통이고요. 하나는 소화불량이에요. 그래서, 소화불량은 자주 오고, 편두통은 가끔씩 오는데, 이 편두통이 두려운 게 한 번 이 편두통이 오면 하루의 일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어느 해인가는 이 편두통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우리 모두가 아는 정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마라. 근데 그 말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싶은데 그 받아야 되고 그걸 제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저희 목회 대선배님들 앞에서 제가 지금 이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자체도 스트레스인데, 오늘 뭐 공자 이야기도 나오는데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자체가 고통과 고생, 스트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성제라고 불교의 네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고성제입니다. 뭐냐면 현실 세계는 다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덟 가지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생로병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고통의 이름들이더라고요. 불교에서 생로병사는 사고인데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도 고통이고 병드는 것도 고통이고 죽는 것도 고통이다. 그래서 플러스해서 뭐 하냐면 애별리교라고 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을 우리는 겪게 될 것이고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괴로움, 구부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오온성고 탐욕과 집착에 의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아, 다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이 인생 자체가 다 고생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이제 불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게 근데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랑 똑같아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가 모르나요? 근데 받잖아요. 집착 안 하고 싶은데 집착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속해 있는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스트레스와 염려를 어떻게 처방할 수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계세요. 그 답을 나누기 전에 먼저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취하는 방법

0: 뭐냐면 돈을 가지려고 합니다. 돈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고 해요. 우리도 보통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내 돈만 생기면 이 스트레스 없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돈을 막 갈망하고 모으려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이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게 오늘 이제 먼저 그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추인 겁니다. 돈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이 해결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스트레스의 해결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첫 단추가 깨어지지 않은 채로 이 구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펼쳐지냐면, 현실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교회 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하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돈을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여전히 내 삶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 이 구절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돈 주셔야 해결하죠.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필요한 돈을 따박따박 보내주시는 사장님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장님 기분 상하시지 않게 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의 회사인 교회 일에 충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것 동시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사장님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단추가 필요해요. 우리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의도하셔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사위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가도 우리 나누겠지만, 그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 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이것을 믿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만히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염려와 근심이 없더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죠? 맞아, 무엇을 맞아. 입을까? 걱정을 안 해요. 맞아. 좀 걱정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왜 그럴까요? 아빠가 있잖아요. 그 걱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1: 아빠가
0: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아빠가 계시잖아요. 네. 그 걱정은 아빠가 하시는 겁니다. 그렇고 보니까 불교가 말했던 네 가지 고통이 고통이 아니라 감사가 되더라고요. 생로병사, 생.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감사. 로. 늙어지는 게 아니라 깊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점점 더 깊어지게 하시니 감사. 병. 나의 몸의 육체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시니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 죽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는 길이니 얼마나 감사가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의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실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이요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정말 그 말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생각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은 아프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누리라고 주신 것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셔서 나의 모든 염려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는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아하 하고 깨달았습니다. 염려가 커졌던 게 내가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있었구나.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자연히 인생이 복되다고 그렇게 수도 없이 들었건만 내가 구하고 있는 의와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이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솔직하게 우리 좀 나눠보죠. 요즘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뭐고 왜 그런지.
2: 하나님이죠. 왜 웃어요? 그러게요. 이게 코로나가 되면, 이 시대가 되면서 약간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찬양사역 정말 열심히 해서 제 모든

0: 삶의 우선순위는 사육이었는데 요즘은 저의 우선순위는 일인 것 같아요.
1: 일. 네. 많이 바쁘죠.
0: 네, 일 때문에 참 많이 바쁜데 안 해본 사업을 하려니까. 하려니까 코로나 딱 되면서 안 해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쉽지 않다.
1: 네. 네. 하은 씨는?
2: 저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도 이제 아파가지고 일들을 못하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약간 신뢰관계가 깨지는 것 같은 내 건강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이 걱정이 있어서 건강해야겠다라는 거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0: 일 건강.
3: 저는 돈이었습니다.
0: 일 건강 돈.
3: 네, 왜냐면 이건 응답이 바로바로 오거든요. 계좌로.
0: 응답이.
3: 그렇죠. 저도 기도로 빠져요. 계속. 누가 계속 빠져요. 그래서 그거지 않았나. 그리고 돈? 지금 그거이기도 합니다.
1: 네.
4: 저도 건강 요즘에 나이가 한 살 먹어가는 건강이 최고고. 죄송합니다.
0: 아니 이래서 사실 저희 목사님들이랑은 이래서 다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목사님들은 말씀대로 사시니까 되게 평안해 보이시잖아요. 일, 건강, 돈, 전혀 관계없는 듯한 이런 모습들이 있으셔서 어떤 걸 이렇게 우선순위를 이렇게 이런 걸 우선순위를 두니까 염려나 뭐 걱정이나 이런 게 없이 평안하게 살게 되더라. 이런 어떤 평소의 경험담이 있으세요, 목사님들? 우리 김동욱 목사님이 제일 어르시셔서
5: 저는 일이 설교잖아요. 그게 제 직업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유지원 대사님 지금 사업 시작해서 하는 거나 제가 저 목회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직업을 참 잘 택한 셈이죠. 일과 직업이 말씀이 됐으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숙달된 조교가 그런 게 있잖아요. 먼저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라라고 했을 때 내가 먼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가르쳐주기 위해서. 근데 실험을 하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이건 진짜네. 맞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그랬을 때 또 이제 공감도 많아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다. 그런데도 제가 거기다 이렇게 썼어요. 입구만 그렇게 썼어요. 처음만. 처음만 좁아요. 그런데 가면 하나님의 길은 넓어져요. 그 이제 대도무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어. 욕심을 쫓아가는 거는 쉬워. 근데 가면 갈수록 좁아져.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고민이 생겨. 더 어려움이 생겨. 그래서 하나님께 집착하면 자유하고 물질이나 세상에 집착하면 만만해져서 물질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자신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나 싶어요.
1: 경험에서 우러나온.
5: 경험에서.
1: 힘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6: 저는 아까 그 평온하게 하게 보인다 그랬는데 백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5: 다른 무속에서 말은 맞아요.
6: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인생을 돌아보면은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기초가 되고 철학이 되고 원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인생에 있어서 이거냐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거냐 그렇게 선택이 아니더라고요. 결국 수많은 선택 중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선택이었어요. 제가 돌아보면은 제 인생에서 저의 가는 길을 선택할 때도 바로 그 질문이 저한테 왔었고 어느 길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룰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기관의 장으로 수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CCC라고 하는 것에 고유의 사역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아니면은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던지는 질문 그때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제 개인적인 레벨이나 아니면 단체 레벨이나 제가 관계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중요한 하나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원리라기 보다는 오히려 목적 우리가 사는 목적, 존재하는 목적이다 가장 기초가 되는 철학이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것을

0: 계속적으로 배양해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할지 모르지만 백조와 같이 지금 굉장히 힘들게 다리를 쳐고 있는 나물 밑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 참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우리의 삶과 목사님들 삶이 분명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구나 싶은데 말씀을 제대로 마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주 씨?
2: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3: 성경의 문맥 안에서 말씀을 제대로
2: 오마주하기 위해 드리는 질문
3: 타임! 김마주 이름도 좋은데 오마주도 좋은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래요?
3: 네. 네.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하니까 교회 일과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기도에만 매달려서 다른 일은 다 뒷전이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은 정확히 이거야. 절대 까먹지 마. 저의 뇌리에 강하게 좀 못 박아 주실 수 있는지 김동 목사님 한번 봐. 못 박아 주세요. 네.
4: 제 우리 목사를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성경은 목사만 성직자라 그러지 않으시더라고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면 여기 있는 사람 다라고. 나만 성직자면 좋겠는데 여러분은 평신도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개념도 없고 그러니까 다 성직자라는 게 하는 일이 달라서. 그런데 창호 씨는 개그 하나 그지?
3: 네.
4: 그지? 그게 성직이라고. 그게 성직이라고. 우리 윤선 전도사님 지금 커피점 하잖아요. 네. 그건 사실은 돈에 관계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직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은 개그를 열심히 해야 되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고 커피를 열심히 팔아야 되고 그게 다 성스러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봉사는 봉사만큼만 하고 성직이 있는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주일 열심히 지키고 봉사는 봉사만큼만. 그 자기 직업에 성실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싶어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성스러운 일이고 나가서 개그하고 저 하는 건 세상 일이고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있어요. 그걸 깨버리고 목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유전도사는 커피집에서 열심히 황은 씨는 찬양을 열심히 그러고 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이지.
2: 네. 저는 올포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 박성민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성경에 먼저라는 말씀이 무려 143번이나 나오거든요. 먼저 서로 존경하라. 먼저 형제와 화해하라. 성김을 받으려거든 먼저 남을 대접해라.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라. 뭐 이러면서 먼저 하라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권면인 건지 아니면은 절대적 명령인지 그리고 먼저 할 때와 하지 않았을 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0: 우리 성경에 그렇게 먼저가 많이 나오는지는 몰랐고요. 근데 거기에 원래 원어에 보면 제가 이제 신약을 전공을 했으니까 헬라어를 보면은 먼저라는 단어가 프로톤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게 사실은 신약에만 58번이 나와요. 58번이 나오는데 어떻게 쓰이냐를 보면은 일상적으로 순서를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이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이러거든요. 내가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한테 먼저 갔다가 너희랑 사귐을 갖고 즐거움을 갖고 서바나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이뤄가시는 구속사에서도 유대인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순서라고 하는 것도 있고 때로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농부가 곡식을 먼저 취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당위성 같은 걸 얘기할 뿐만 아니라 더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거는 뭐 이런 것도 있죠. 그 어떤 사람의 그 물건을 강탈하면 어떻게 강한 자를 결박, 먼저 결박하고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너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들이 먼저 나를 미워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단순한 순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고 또 하나님께

0: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고 견딜 수 있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장케 하시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거는 명령도 아니고 그냥 권면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라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다 아시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있어야 할 게 너무 없을 땐 과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지 이 상심이 밀려오고 하나님한테서 좀 멀어지기도 하거든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신가요, 김종국 선생님?
2: 네. 사실 이제 이런 구절 너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다 먹을 거 있는 걱정하지 마 이런 구절이 진짜. 은혜도 되지만 하나님 그런데 나는 왜 지금 먹을 게 없죠 입을 게 없죠 난 지금 돈이 없는데요 이런 삶의 벼랑 끝에 몰릴 때 지금 질문해 주신 대로 이런 구절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실망하고 상심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답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어차피 내 필요 다 아시고 먹이시고 입으시는데 기도할 필요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사람은 처음에는 성분이 있어요. 왜냐면 다 아시는데 뭐. 근데 그 두 가지 다 이제 잘못된 신앙인 건데 사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오늘 구절이라든지 이제 로마서 8장 28절 구절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될 거야. 그리고 잘 안 될 때는 하나님 알아서 잘하게, 잘 되게 해주신다면서 내 인생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오늘 구절도 그렇고 이 로마서 8장 28절도 그렇고 먼저 주어진 전제 조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구절을 이제 한참 얘기했으니까 로마서 8장 28절만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앞 문장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것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나는 이 부르심 방금 김동욱 선생님 말씀대로 나를 부르신 그 성직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짜증도 부르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 필요 왜 안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정이 안 맞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다 필요를 채워주실 텐데 기도 안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내 필요를 주님이 다 아시지만 잘 아시는 구절에 이런 구절 있죠. 야고보서 4장에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청년들한테 이 구절을 늘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냥 무조건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이게 지금 네가 욕심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지 말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거라면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실 것이고 필요치 않은 것이라면 너의 정욕대로 구한 것이라면 주시지 않음으로 대답해 주실 수 있으니 가장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그래야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이것은 불평하고 원망할 자리가 아니라 한번 내 신앙을 점검해 볼 자리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가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정말로 구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때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어린아이처럼 간구하면서 주님 채워주세요. 안 주시면 또 아니란 것보다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필요가 생기면 또 기도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우리가 자기의 문제에 되게 매몰되다 보면 이렇게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럴 때 성경에서 주신 말씀처럼 자연을 보면 조금 답을 얻게 되는 것도 같아요. 그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고 먹이신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우리 이메리아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갈대처럼 아 흔들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이 시간에 좀 그 갈대를 붙잡아보죠. 네.
4: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자꾸만 내 안에서 우선순위가 갈 때처럼 이제 흔들리고 변할 때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혹은 또 학생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 맛을 한번 보면 그 다음부터는 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맛

0: 맛을 보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맛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거든요. 저는 수영을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목욕탕밖에 보내질 않아가지고 독자라고. 근데 수영하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요. 근데 수영 중에 제일 부러운 게 뭔가 하면 이렇게 배영 들어놓는 건데 가만 누워있는데 뜨더라고. 나는 빠지는데 나는 허부적거리는데 근데 한번 고개를 젖히고 탕 빚고 누워봐 그런다고. 근데 그게 난 잘한다. 안 믿어지니까 바드락거리가 좀 빠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배영하는 것 같아. 한번 뜰 것 같거든. 뜨는 것을 경험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질 거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만 했지 한 번도 믿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갈대처럼 흔들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좁은 길이지만 가보지 뭐. 하고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 안 좁거든. 대동부문이라고 거기서 이제 길이 편.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 그랬으니까 그걸 맛보면 안 흔들려요. 근데 무서워서 맛 못 보고 자꾸 허부적거리니까 갔다가 또 빠지고 해보려고 그러다가 또 뒤집어지고 그러는 거니까 큰 믿어.
1: 큰
0: 믿는 거야. 그래서 아니, 죽으면 죽으리라. 좁은 길 가다가 막히면 죽지 뭐. 그런 마음으로 한 고비만 넘기면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단계가 와요. 근데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밤낮 갔다가 또 흔들리고 밤낮 갔다가 또 흔들리고 사탄은 자꾸 흔들고. 그래서 한번 한 고비를 넘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내 삶에 성취되는 거. 이거 맞네. 이거 맞네라고 하는 경험을 쌓아가면 이제 그게 어려운데 점점 넓어지고 쉬워지고 안 흔들리지.
2: 큽니다. 생각날 것 같아요.
3: 저는 갈대처럼 흔들린다 그랬을 때 한번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흔들리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죠.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가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문제를 항상 너무 문제가 무엇인가 분석하기 전에 답이 너무 쉽게 나오다 보니까 그 답은 정답이 아닐 수 있다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본적으로 무엇일까 보면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세태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사실은 그게 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게 자연을 보면은 좀 변하지 않겠냐. 근데 굉장히 사실은 그게 깊은 심오한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그 조나선 하이트라고 하는 지금 뉴욕 대학의 지금 그 스턴 경제학 경제에 거기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하는 분이 그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거든요. 그 바른 마음이라는 책에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연으로 가는 거예요. 자연 속에 들어가 보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환각. 그러니까 약물. 그건 이제 우리 옵션이 아니겠죠. 세 번째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변할 수 있는 거는 군중 속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무리 속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때 저는 왜 흔들리는가 그랬을 때 혹시 내가 너무 혼자 지금 남아있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람들 그런 같은 생각을 갖고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좋을 수 있다.
2: 믿음의 공동체.
3: 믿음의 공동체도 좋고 그러니까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려울수록 자기가 힘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소관으로 들어와서 외롭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4: 아까 질문에 이제 우선순위가 흔들릴 때 어떻게 돌아갈 수 있느냐.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놔야 돼요. 저희 우리 이제 신앙에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신앙에 좋은 전통들이 있는데 지난 몇 주 전에도 루틴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이 전통을 나의 것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매번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은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 우선순위를 잃지 않으려면 주일 성수, 예배 드리는 그 자리만큼은 내가 지켜내야 하고 내가 그 자리를 못 지킨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대한 부담감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 좋은 전에 새벽기도 그리고 우리 청년세대는 아침에 큐티하는 거 이런 나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자리를 만들어 두어야 내가 정말로 시간

0: 해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기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항상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 녹화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고 시작하는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기도하고 운전을 하고 기도하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는 게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수 있는 우선순위고 마지막 아까 11조 얘기했는데 재정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11조의 거룩한 부담을 좀 가져야 이 재정에 있어서도 그런 청지기 의식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성한 눈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좀 눈이 밝아지고 성한 눈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성경 문맥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는 그 기쁨이 있었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자,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해 볼 텐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 목사님부터 물러오실까요?
2: 이게 조금 빈트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네. 나는 유언이다 그러고 싶어요. 자식들에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은 그게 뭔가 하면 나는 교인들에게 목사이기도 하지만 자식에게 아비잖아요.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싶잖아요. 야, 아빠가 가봤더니 이거 맞더라. 근데 이것처럼 정확한 말씀이었거든요. 정말 가보면 먼저 구하면 주시거든요. 그게 그 삶 속에서 여러 개 이루어지니까 나는 이거 할 때 아 이거 내 자식한테 유언으로 남겨주고 싶다 하는 유언 생각이 났어요.
3: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삶의 기본 철학이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거냐 저거냐라는 것이 아니고 그 근간의 기초에 꼭 있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걸 기본 철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0: 저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한다는 이 구절은 우리에게 안전벨트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벨트 먼저 메고 출발하잖아요. 이 구절이 우리 벨트 매면 불편하지만 이 벨트가 나를 결국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불편하지만 나를 살려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는지
4: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한마디로 알람이다. 아침에 항상 제가 알람 켜놓고 일어났는데 그 알람의 그 구절을 저는 항상 그 해야 할 일들을 알람 핸드폰 알람을 하는데 적어놔요. 그래서 알람 키면 딱 보면 아 이거 오늘 해야 할 일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아침에 항상 제가 묵상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아서 알람처럼 매일 봐야겠다 싶어서
5: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나에게 한마디로 맛보기다. 아까 김종현 목사님 말씀에서 맛을 보는 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김종현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 분야별로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저는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그 맛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해결이 돼서 어렵지 않고 기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맛을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그거 맛을 얼른 보고 싶어서 맛보기라고 정리해보았습니다.
0: 나에게 한마디로 코스 요리다.
5: 코스 요리.
0: 이게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 순서를 막 뒤바꿀 수는 안 된다. 뒤에 주님 셰프가 다
1: 그러네요. 저는 나에게 한마디로 수능 영어 듣기 평가 시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영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시간보다 초집중을 하면서 간절히 그 답을 구했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에 공부 잘한 친구가 싹싹싹 보이면은 저도 체크를 했거든요. 그때 굉장히 간절히 구했는데
4: 그걸
1: 제가
4: 몰랐네.
1: 너무 하나님이 나라에 있다고만 생각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지 좀 이제부터라도 간절히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나만의 한마디 정리를 가슴에 콕콕 새기면서 오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0: 염려는 가라. 먼저 기쁘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1: 하나 되는 시간
6: 올포원.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람이 자신이 하는 일에 열중할 때 행복은 자연히 따라온다. 무슨 일이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몰두하라. 그것이 위대한 일인지 아닌지는 생각하지 말라. 방을 청소할 때는 완전히 청소에 몰두하고 요리할 때는 거기에만 몰두하라. 인도의 철학자 오쇼 라즈니쉬의 말입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피아니스트 세이머 번스타인, 천재적인 피아니스트였던 그는 한창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말렸어요. 재능을 낭비하지 말라고요. 후회하지 않겠느냐고요. 그러자 그는 대답합니다. 내 재능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는 피아노 교육자가 됐는데요. 공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매일 8시간씩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주기 위해서죠. 오로지 나눔을 위해서 재능을 아끼지 않은 사람, 우리 곁에도 그런 선생님이 계시죠.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우리도 이만큼 꽤 괜찮게 성장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승의 날인 오늘, 문득 떠오르는 선생님 한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선생님 하면 떠오르는 고마운 그리고 계속 그 이름을 간직하게 되는 그런 분 계실까요? 저도 두 분 정도가 생각이 나고요. 반대로 왜 그러셨을까? 그 선생님은 이런 좀 아쉬움이 남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예, 대부분은 참 감사하다. 오늘날의 나를 이렇게 꽤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선생님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도 그런 선생님이 계실 것 같은데 스승의 날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톡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서 인사를 전한 분이 계신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웅재 고마운 사람들 전해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8시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땡큐라는 곡을 사실 첫 곡으로 전해드릴까 하다가 레이볼츠의 버전을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레이볼츠의 개인적인 이유로 그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성 정체성에 대한 개인적인 이유로 저는 좀 다른 버전으로 이 곡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카펠라 앨범에서 듣는 땡큐.

어떤 한 사람이 천국으로 갔어요. 근데 한 사람씩 모여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전해주셔서 나는 새 생명을 당신 덕분에 얻었고 변화가 됐습니다. 주님을 제게 주셔서 그 일로 인해 전 너무 기쁩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했던 그런 모든 희생들, 작은 일들, 이 땅에선 눈에 띄지 않았지만 결국 천국에서는 울려 퍼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은,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네 주변을 봐라. 이 모두가 네 상급이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가사가 있는 곡입니다. 나는 그런 영향력을 끼쳤는가? 예,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또 나는 그런 영향력으로 영향을 받아 오늘날 주님의 자녀가 됐구나. 나를 교회로까지 믿음 생활하게 그렇게 인도해 준 분들, 그 선생님, 스승들께, 부모님도 될 수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될 수 있고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담는 오늘입니다. 선생님들을 떠올리는 분들이 있는데요. 가브리엘님은 가장 형편이 어려웠던 중학교 때 3년간 무료로 피아노 레슨을 해주신 김광복 선생님 잊지 못합니다. 미국으로 가셔서 소식을 알 수 없는데요. 혹시라도 미국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면 꼭 이 소식 전하고 싶은 고마운 선생님 김광복 선생님 사랑합니다 라고 가브리엘님이 적으셨어요. 선생님 혹시 듣고 계실까요? 플라리스님, 우리 고3 담임선생님, 강백수 선생님, 그리고 음악 선생님이신 이명옥 선생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르게 됐는데 감사드려요. 이렇게 쓰셨어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어서 듣습니다. 김담빌, 긍휼.

오늘 아드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찾아갔네요. 얼마나 선생님이 또 기쁘셨을까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오늘은 범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아타카님께서 저는 초등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요. 5학년 7반 김성원 선생님이 기억에 나는데 아유 너는 참 성실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또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더라고요. 그거를 선생님은 일찌감치 알아보셨네요. 0702번님, 김명 선생님, 최지영 선생님, 저희 회사에서 근무하시다가 모두 초등학교 교편을 잡으셨는데 오늘 학생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교대 캠퍼스 커플에서 그 결혼도 하시고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퇴직하셨거든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가까이 계셨네요. 오늘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전화로라도. 예, 장인 어른, 장모님, 존경합니다. 이렇게 꼭 예, 표현해 주세요. 저스틴님 오셨고요. 백곰님, 차 안이 29도. 이거 웬일입니까? 5월에, 그죠? 문을 좀 열고 다니셔야 될 것 같아요. 땀나지 않아요? 어휴, 29도라니. 허유미님, 나의 나된 것은 신청하신 곡 이혜정이 부릅니다.

예정 나의 나된 것은 함께 했습니다. 3213번님 오셨어요. 반갑고요. 루비 사랑님 월요일까지 휴가인데 동생 내외 또 어머니 모시고 속초 여행할 예정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기대도 커요. 신나는 찬양에 어깨가 들썩들썩 너무 좋으시죠. 아 진짜 날씨도 좋고 봄에 또 그 바다와 하늘색이 너무 기대가 되는 여행일 것 같아요. 루비사랑님께 또 아까 날마다 주의 은혜로님이시죠. 바다 구경하고 계시다고. 동해에 계신 분들, 뭐 대기 또 동해인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맨날 여행. 동해 가는 길 함께 들을까요? 아침이 부르고요. 262번님께서 항해자 신청하신 곡 희화그림 앨범에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시와 그림 항해자였습니다. 10년차 후배가 30년 근무하고 퇴사한 저에게 해마다 스승의 날에 선물을 보냅니다. 신입 때 너무 잘 지도해줘서 본인이 여태 버티고 다니는 거라면서 이 관계라는 게 참 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잘 챙겨주신 드림트리님도 존경받으시는 게 맞고요. 또 그걸 기억하고 때마다 선물을 보낸 그 후배도 너무나도 훌륭해요. 수피안기님, 스승의 날이라고 전국에서 제자 목사, 군 후배 가족들 감사 인사와 선물을 보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고요. 아, 내일도 요즘 결혼식 많죠. 저도 내일 결혼식에 가는데

1학년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또 2학년 때 선생님. 중학교 때는 선생님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결혼 전에 꿈을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뵙고 싶어서 학교에 전화했는데 오늘 재량 휴업일. 스승의 날에 재량 휴업일인 학교 꽤 되던데요. 예, 또 고등학교 때그 2학년 때 선생님은 아빠처럼 챙겨주시면서 믿어주셨어요.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뵙고 싶고요.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든 생각. 사명감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잘하게 하시는 이도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하쉬가 하.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살피고 계신다는 뜻인데, 정말, 예, 하쉬가 하. 다정한 그레이스님이 요즘에 느끼고 있는 그리고 생각하는 단어. 홀리원의 참 행복한 일이야 라는 곡, 부제가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는 곡 함께 할까요?

향기로운 나무 우물가 여인처럼 나무의 잎으로는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홀리원 참 행복한 일이야 예수가 거느리시니 함께 들었습니다. 1부 끝곡은 홍희석 하늘을 봐. 진짜 지금 하늘을 좀 보실래요? 오늘도 노을이 예쁠 것 같은데 아직은 노을 예, 좀 더 있어야 되긴 해요. 이제 해가 길어져서 잠시 후 2부 7시에 다시 봬요.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너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어라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탈리아의 시인이자 평론가, 신곡의 저자 단테 알리기에리가 남긴 말입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

0: 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강성훈 유효림이 부른 곡이었습니다.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요양 선생님이 저녁으로 김밥을 제 것까지 사오셔서 저녁으로 먹었어요. 퇴근 후 운동 나왔습니다. 당향로와 함께 오운완 오늘 운동 예, 완성 맞죠? 하겠습니다. 세라벨님. 네. 오늘 그 미세먼지는 어때요? 조금 부유한 것 같아서 마스크 쓰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음악은님은 개인적으로 힘든 일 있었는데 그래도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 같아 힘이 납니다. 아멘.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이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느끼는 그 순간이 또 왔으면 좋겠어요. 좀 힘을 더 드리려고 골라놓은 곡이 있는데 이예진이 부르는 큰 상처가 큰 별이 될 거야 라는 곡이거든요. 같이 들을까요?

9858번님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1년 전에 림프암 4기 판정을 받으셨던 부목사님이 계셨거든요. 당시에 100일 된 아가가 있어서 더 안타깝고 환우들 위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목사님 위한 기도를 했었는데요. 지난주 검사하고 어제 결과가 나왔는데 완전 관해. 어떤 질병이나 상태에 대해서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 그 판정을 받으셨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면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인지요. 은혜로다 신청하신 곡 함께 했습니다. 진짜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고요.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당양도 가족들에게도 검사받고 있고 또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당양로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혜지로님이 힘든 일에 좀 지쳐 있었는데 어제 그 장을 보다가 말 거는 분과 만남을 잡았어요. 근데 신천지의 포섭법으로 예. 그분이 그러니까 신천지였구나. 그래서 뒤늦게 약속을 취소하게 됐고 번호도 차단하셨대요. 야, 나도 진짜 아니 이단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나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셨다고요. 맞아요. 이단들이 너무 열심히입니다. 저희는 CBS 앞에서 정말 여기 CBS 직원들은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서 이 앞에서 신천지 포교를 하는, 포섭을 하는,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저는 야, 저건 무슨 간이냐. 무슨 간이 저렇게 크냐. 그랬다니까요. 이단들도 하물며 이렇게 열심인데 정말 열심히 전도해야겠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함께합니다. 축복의 사람이 불러요.

어버이 주일에 아들이 특별 찬양을 했는데 위로와 은혜가 있었어요. 오늘 스승의 날에도 함께 들었으면 좋을 것 같아 신청해 봅니다. 폴라리스님이 신청하신 기도 소양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조날꾸님이 오랜만에 들렀는데 당향로가 정겹습니다. 그럼요. 우리는 또 따뜻한 가족이니까. 지금 시각이 7시 29분 향해 가고 있어요.

0: 있습니다.
1: 사용자 마음님께서 여긴 순천이에요. 지인들과 여행 왔는데 나간읍성에서 예, 당양로 식구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요. 아니 우연히 만나신 거예요? 약속하고 만나신 거예요? 뭐예요? 저도 얘기만 들어도 반갑네요. 내일 현호 생일입니다. 너무나 멋진 아들. 엄마의 아들이어서 엄마는 행복해. 찬양사역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고맙고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용자 마음님이 이렇게 적

오셨는데 우리 현우님은 엄마 아빠가 기도와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전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엄마가 오늘 아침에 생일 축하한다고 예, 전해주고 가시는데 미역국 안 해주셔도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다 오세요. 이렇게 또 답글을 남겼네요. 사형제 마음님 먼저 이렇게 현우님을 멋지게 키운 거 하나님께 칭찬받으실 거고요. 무엇보다 마음밭이 고운 현우님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항상 생각하는 그 귀한 마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고요. 꿈을 향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부르는 영으로 부르는 찬양사역자가 되길 바랍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자녀를 사형제 마음님이 신청하셨거든요. 현우님의 생일 축하 곡으로 네, 이 곡 들려드립니다.

사역자의 꿈을 꾸고 있는 현우님을 위해서 나의 노래, 한부영이 부른 노래 들려드렸고요. 김요한의 자녀까지 축하곡으로 함께했습니다. 나간 읍성, 예, 아름다운 전경, 눈에 선합니다. 라고 고세마음님. 아, 이럴 때는 더 고향, 그리고 한국 생각나실 것 같아요. 죄악돌 사랑님께서 스승의 날 제가 잊고 살았어요. 저에게 10여 년 동안 손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셨던 대구 동신교회 정윤수 장로님.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거든요. 천국에 가신 지 40년. 선생님, 제가요, 주님 믿고 이렇게 당신을 향한 노래에서 찬양 들으면서 은혜로운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까 우리 땡큐라는 곡, 아마 정윤수 선생님이 하늘에서 너의 그 수고가, 너의 그 애씀이, 너의 전도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주님께로 불러왔단다라고 칭찬 들으셨을 것 같아요. 아타카님이, 저는 주일에 장윤영 사모님의 알파와 오메가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부탁을 못 들어드려요. 왜냐? 녹음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장윤영 알파와 오메가.

오잉님 오늘 오셨네요. 아까 알파와 오메가 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처음 듣는데 참 좋아요 하신 네 장윤영 알파 오메가였고요. 조준모 그의 생각 함께했습니다. 김정임님께서 한시에 딸과 만나서 점심 먹고요. 오죽헌 가고 싶다고 해서 버스 타고 오죽헌에 갔는데 화폐 박물관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 세계 화폐도 보고요. 오늘 이 선생의 아버지 이름도 처음 알았고요. 일곱 남매 셋째라는 것도 알았죠. 중앙시장에 가서 김도 사고 돌아와서 집에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 보내셨어요. 아유, 따님과 이렇게 데이트 좋습니다. 3.1절님은 병장 박건일 우리 아들 휴가 나와서 찜질해주고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아, 얼마나 좋으실까요? 병장이면 곧 제대? 예, 그날도 기다려집니다. 피어나는 프로롬 태연님께서 저는 따뜻한 선생님 같다고 화내시는 거 상상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상상하시면 안 되고요. 근데 가족에게 물어보면 아이고 아니요. 저희가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사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사실. 예, 이게 다가 아닙니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 한이가 부르는 행복입니다. 날씨도 좋고 또 주말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어떤 일을 하시든 어디에 계시든 무엇 하시든 행복하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주말 주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생방송으로는 5월 18일에 뵙겠고요. 내일도 당양로는 6시에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4: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 주세요.
5: 인간을 바꾸는 방법은 세 가지다. 시간을 달리 쓰는 것, 사는 곳을 바꾸는 것,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 이 세 가지 방법이 아니면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가장 무의미한 행위다. 경제학자 오마이 게니치가 쓴 난문

하나님 아버지, 몸소 가르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계시다가도 무리를 떠나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 제자들 곁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소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들려주소서. 주님의 걸음과 주님의 호흡을 우리도 담게 하소서. 끝날까지 따르고 싶은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5월 15일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스승의 날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첫 곡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내 선한 목자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

예수께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가 되셨습니다. 그 위에 사도들을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천지주관하는 주님 598장 찬송 박순복과 방현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트리니티 싱어즈의 곡으로 큰 사랑의 새 계명을 이장희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정규환의 곡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LT방님의 신청곡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초동교회 성가대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샬롬 규님께서 새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부족한 이들 채워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주세요 하시면서 임재를 청해 주셨어요. 윤앙상불의 곡으로 함께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조나단님 문자 주셨는데요. 그제 호흡곤란을 일으켜 다 죽어가는 저를 살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제면은 13일 생일이라고 하지 않으셨었던가요? 아, 큰일 날

보냈네요. 조나단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이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처음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글로벌님, LA 시간 오후 점심시간입니다. 미국에 계시는군요. 어제 흐리더니 전형적으로 쾌청하고 뜨거운 해가

어제 이곳도 그렇게 날이 화창하고 꽤 뜨거웠습니다. 때이른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김현숙님은 새벽부터 뛰었네요. 우리 동네 물가가 싼 편이라 남편이 출가한 딸 갖다 주라고 오이, 바나나 사가지고 와서 배달합니다. 새벽 예배 때 딸네 가족을 만나거든요. 딸은 엄마 힘드니 가져오지 말라고 하지만 갖다 주는 기쁨도 너무 크고 감사가 되거든요. 오늘도 함께 감사드립니다. 아, 참 아름답네요. 남편은 또 갖다 주라고 사갖고 오시고 또 엄마는 챙겨서 갖다 주려고 이렇게 새벽부터 글 보내주시고 따님은 엄마 생각해서 괜찮다 얘기하고 이 새벽이 참 빛납니다. 덕분에. 그리고 해피미님께서는 6년 전쯤부터 남편과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고요. 아, 주님께서는 언제쯤 제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잠이 오질 않아 신청곡 보냅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피미님의 그 마음 알고 계시니 위로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기도합니다. 신청하신 곡은 2부에 보내드릴게요. 솔로몬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달려도 군비치 않으며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는 말씀을 오늘 체험하기 소망하며 이유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이유 오랜만이네요. 그래서 보내드릴게요. 이삼열 밴드와 박정아의 찬양 준비했고요. 그에 앞서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포레이지영 랄랄님, 천관웅의 미러클 제너레이션 신청해 주셨어요.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주님의 귀한 말씀은 이한숙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하숙은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은 소망님께서 신청하신 그저 상상할 뿐이지. 한국 찬양사역자연합회의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뵙겠습니다.

0: 샤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입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이효섭의 찬양

준비했고요. 이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리고 내 진정 사모하는 접속곡입니다. 다윗의 노래 찬양을 이찬구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5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93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 시편 93편 4절 말씀입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삶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하늘의 별을 만드시는 능력이요, 아픈 친구를 낫게 하는 능력이요, 내가 모르는 일들을 알고 계신 능력이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대답은 우리가 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갖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가지셨다는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단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능력을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무질서함을 전복시킬 만큼 크다는 것이며 그 능력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선함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멸하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저하고 염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참된 정의와 선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죄악된 세상 안에 전전긍긍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실현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이 이 땅에 정의를 세우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선함이 불완전한 세상을 채워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아멘.

피난처 있으니 한국 솔로이스트 코럴의 찬양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정한 물로 우리 죄를 명지 홀리보이스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크루세이 선교단, 그리고 정영순, 임현모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굿모닝 할렐루야. 처음 글 올려주신 유혜준님 반갑습니다. 카멜레온님께서는 샬롬,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면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택시를 하는 남편이 가르쳐줘서 듣게 됐고 이 시간에 일 끝나는 남편 태우러 가고 기다리는 시간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히 잘 들을게요 하고 보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해피봄님께서는 버스 타고 새벽 예배에 가고 계시다고요. 오전 6시 30분 이전에 승차하면 200원 할인합니다. 기사님에게 버스값 내렸나요? 하고 문의했더니 새벽부터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죠 하고 답하시네요. 흐뭇하게 새벽 예배에 버스 타고 가고 있어요 하셨는데 맞아요. 조조 할인이 있어요. 첫 차부터 6시 30분까지 적용되죠. 아, 이렇게 새벽 예배 가면서 또 할인 받으니까 소소한 기쁨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5727번. 새벽 출근 때 잘 듣고 있는 자매입니다. 오늘 특별히 더 은혜롭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지금 몸이 많이 아픈 상태인데 하루빨리 건강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하루빨리 건강 회복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드립니다. 0702번께서는 어제 741제 연속 2만 보 완성했어요. 2만 보를 741이요? 대단하십니다. 수원 장안문 화소문 부근이시라고요. 이곳에 온 지는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꾸준히 인사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프리지아님, 아, 그동안 몸살 나서 고생을 좀 하셨군요. 지금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시동생 천국 떠난 지 한 달, 그동안 남편이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 마음을 만져주셔서 기운 차리고 지난날 본인의 소홀함, 무심했던 모든 일 다 후회 속에서 벗어나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푸른 동사님께서는 계속 듣기 하고 있었어요 하고 알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주영님, 제가 서울 영동교회 청년 2부 예배가 올해 마지막인데요. 앞으로 7개월여 동안 마지막까지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시면서 러비임의 하나님

힘의 열심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보내드리고요. 앞서 해피미 님께서 신청하신 곡 보내드릴게요. 강명식의 찬양입니다. 광야에서.

작년 선생님 소천 소식을 듣고도 나는 조문조차 하지 못했다. 죽음의 골짜기를 헤매고 몇 차례 위험한 깔딱고개를 넘었다. 희귀암인 혈관 육종암 환자의 평균 수명은 7개월이라고 하는데 4년째 암 환자로 지금 이 글을 쓸 정도가 되었으니 기적이고 은총이다. 숨밭 김경재 선생님과 동지들의 기도와 응원 덕분이다. 생전에 선생님은 암 환자로 살고 있던 부실한 제자를 기억하시고 몇 사람만 아는 내 별명을 부르시며 응원해 주셨다. 나도 이제 슬슬 일어설 준비를 해야겠다.

김경재와 제자들, 숨밭에 머문 빛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스승의 큰 그림자 아래서 오늘도 마음을 내려놓고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유창원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조이포유 전역자 방송에 들어오신 2923번 입사 한 달 넘은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신규 간호사입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위해 매일 기도했던 방향과 다르게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제가 생각했던 간호와 너무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마음을 이렇게 토로해 주셨어요.

처음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도토리님께서 마곡 성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듣고 싶습니다 하신 내용훈이 은총 입어 조수연의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2: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리모델링도

0: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빌딩앤리츠.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빌딩앤리츠.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1: 경동하우징
3: 솔루션아!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우리 삶에 스승이 계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선생님들 가르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감사의 마음이 절로 생기는데요.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오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어노인팅의 찬양 신예수님께서 청해 주신 곡으로 오늘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이었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평안하시죠? CCM 캠프 박성욱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마다 변함없이 떠오르는 선생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를 믿어주셨고 용기를 잃지 마라 끝까지 격려해 주셨던 선생님, 여러분은 그런 분이 계신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스승으로 부르며 따랐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세찬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끝까지 사랑하기를 살기를 당부하셨으니까요. 우리도 그 선생님을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선생님이 바라는 가장 중요한

박성호의 CCM 캠프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밤 오늘 첫 곡은 강중현의 한 달란트 함께 들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스승의 날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생각나는 분들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스승 정말 온전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면 만나고 싶네요. 네, 우리 인생의 스승, 내 인생의 온전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전에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숙제 잘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맞는데 숙제 안 하면 야단 맞잖아요. 박성우의 CCN 캠프 오늘도 2시간 동안 좋은 찬양과 CCN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려요. 실시간 문자 샵 1212 샵 1212 열려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이고요. CBS 레인보우 앱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빨리 말하는 이유 알죠? 오늘 CCN 캠프 초대석 준비됐습니다. 오, 오늘 진짜 어마어마한 진짜

예비팀 모셨어요. 진짜 모시기 힘든 분들 딱 모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지금 CGN 캠프 유튜브 보시면 바로 보이는 라디오 예, 보이시죠? 저 보이시죠? 네, 보실 수 있고요. 아, 나는 그래도 라디오가 좋아. 음악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앱으로 또 라디오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CGN 캠프 유튜브 오셔서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해 주세요. 오늘 어려운 분 모셨는데 부탁드려요. 광고 듣고 바로 캠프 초대석 시작하겠습니다.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룸 간유산균
0: 제조 종근당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GCM 캠프 초대석 잔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우! 아티스트를 만나서 음악과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눠보는 시간, 캠프 초대석 132번째 시간. 오늘은 잔치 공동체 멤버들 중에서 잘생긴 순으로 모셨습니다. 세 분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어서 오십시오. 잔치 공동체. 그 뭐 그런 거 없나요? 우리는
1: 그럼 안 될까요?
0: 아니야.
1: 제요.
0: 어우, 체하겠다. 네, 잔치 공동체 세 분 모셨는데 한 분씩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2: 네. 저는 잔치 공동체에서 건반 치고 또 밴드 마스터 하고 있고요. 작곡하고 있는 김은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3: 네, 저는 잔치 공동체에서 영상 총괄도 하면서 행정 총괄도 하면서 부대표이기도 한 정석찬이라고 합니다.
0: 네. 영상과 행정 총괄. 그럼 실세
2: 다 하신다고 거죠?
0: 네.
4: 네, 저는 잔치 공동체의 대표 양기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양기훈 목사님이시잖아요.
4: 예, 최근에 제가 안수를 받았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4: 네. 감사합니다.
0: 헌신의 길 주님께서 어디로 부르든지 아멘, 끝까지 아멘. 헌신하시기를
4: 아멘, 아멘.
0: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전도사님이셨죠.
4: 네, 맞습니다.
0: 그 사이에 업그레이드
4: 감사합니다.
0: 업그레이드라고 볼
3: 전직을 하셨죠.
4: 낮은 길로 예.
0: 네, 낮은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서 네. 어머니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보니까 뭔가 좀 더 이렇게 잘생겨 보여지는 거는 저만의 착각인 아니겠죠?
4: 네, 살도 좀 빼고 네네. 요즘에 조금 신경 좀 쓰고 있습니다.
0: 갑자기요?
4: 네, 최근에 제가 좀 너무 막 다닌다, 찬양사역 하는데 그런 얘기를 네네. 좀 이제 존경하는 어르신들이 이제 좀 하셔가지고
0: 네네네.
4: 제가 이제 좀, 좀 머리도 좀 이쁘게 자르고 옷도 좀 신경 써서 입고 좀 이렇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0: 비주얼 그룹으로 거듭나는 건가요? 잔치 공동체? 이름도 좀 이러다간 페스티벌 커뮤니티 이런 걸로 주라고 걱정되는데 갑자기. 제가 사실 잔치 공동체가 우리가 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의 느낌이 너무 좋고 또 음악도 너무 좋고 그때 정말 이 좁은 방에서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사이에 잔치 공동체 체급이 많이 올라갔어요.
1: 그랬나요?
0: 많이 그 아닌가요?
1: 그랬나요?
0: 제가 그런 걸 알고 소비했는데.
4: 전 저희끼리만 만나가지고 잘 이게 모르는.
1: 저희끼리 그냥 맨날 똑같아 행복.
0: 그래도 그 동안 계속 음악도 발표하시고 또 라이브 예배도 워십도 함께 하시고 또 많은 회중과 또 초청 사역도

0: 많이 하시고 그렇게
1: 맞습니다.
0: 됐잖아요.
2: 네, 맞아요. 네.
0: 그러면 그럼 올라간 거죠. 네. 그럼 올라간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대표님도 목사님으로 업그레이드 됐으니 이제 더 큰 일이 있기를 기대하는데 오늘은 사실 잔치 공동체가 최근에 앨범이
1: 예,
0: 멋진 앨범이 나왔어요. 예. 아, 표지가 정말 멋져요, 정말. 저는 그래서 잔치 공동체가 컨셉을 바꿨나. 어, 갑자기 자기들 얼굴이 아니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아, 이렇게 성스러운 분위기다. 이게 약간 이거 자본의 물이 들어갔나 오해를 했는데 음악을 들어보니까 아, 그냥 그대로 우리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구나 느낌이 있어서 그 음반 이야기, 또 노래 이야기, 또 그동안의 사역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제가 초청을 부탁드려서 오늘 모시게 되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일단은 그러면 잔치 공동체 새 앨범 중에서 한 곡 듣고 얘기하면 좋겠는데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1: 먼저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0: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네, 네.
1: 듣고 싶네요.
0: 아, 이 곡은 누가 쓰셨나요?
1: 이 곡은 저랑 제 아내가 같이 썼는데요.
0: 아.
1: 이 곡은 좀 사연이 있는 곡이에요.
0: 아, 그럼 우리 음악 듣고.
1: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아, 먼저 하시겠어요? 아, 사연을 듣고 들으면 음악이 더 깊어질 것 같기도 한데.
1: 맞아요, 맞아요.
0: 좋습니다. 좀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을 만나고 이 곡을 쓰게 되는데 이 선교사님이 좀 처음에 좀 웃겼어요. 왜냐면은 말 습관이 있으신데 뭐냐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0: 오, 진짜?
1: 그러니까, 근데, 네, 이게 막 그 공동체가 굉장히 좀 우울한 상황이고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일어나가지고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한다 막 이러셔가지고
0: 오, 네네네.
1: 사람들이 좀 비웃었습니다. 사실은 비웃고 좀 특이한 분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0: 네네.
1: 근데 방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좀 삶에 대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아, 이거 참 멋있다. 이 문장으로 곡을 써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이제 그 문장으로 후렴만 써놓고 한참을 좀 고민하다가 나중에 이제 곡이 나왔죠.
0: 그러니까 이 어떤 선교사님의
1: 네.
0: 그 당시에는 그렇게 멋지게 보이지 않았던 어떤 외침,
1: 네.
0: 뭐 우리 표현으로 선포,
1: 예 맞습니다.
0: 가 마음속에 담겨서 그 마음속을 계속 울려서 노래가 나왔군요.
1: 맞습니다.
0: 야, 그 선포하는데 있었던 사람들이 꽤 많았을 거잖아요.
1: 그죠, 그죠.
0: 곡을 쓴 사람은 한 명인 거죠.
1: 그죠, 그죠.
0: 아, 이 대단한데요. 그러면 네. 야, 그럼 잔치 공동체의 새 앨범 중에서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같이 듣고 얼른 돌아오겠습니다.

0: 잔치 공동체의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함께 들었습니다. 오, 단순한 가사인데 부르면 부를수록 입에 착착 붙고 또 거의 끝날 때는 그 해외 팬들을 인식한 영어 가사가
1: 최초.
0: 네. 최초. 보통 최초로. 이런 걸 앞쪽에서 듣거나 하는데 거의 끝날 때쯤에 한 번씩 못 알아들었을까 봐 한번 불러드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 노래는 우리 양 목사님이 직접 부르신 거죠?
2: 예, 맞습니다.
0: 아, 목소리도 아주 그냥 사분사분하게 그냥. 근데 사실 기쁨을 선택한다는 말을 우리가 쉽게 하는데 사실 기쁨을 선택할 수 없는 삶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 이 잔치 공동체는 늘 기쁨 속에 있는.
1: 기쁨을 건데? 선택하면서.
0: 네네. 그 이렇게 쉽게 편하게. 이게 부르는 노래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많은 인생의 고민이 있는 사람들한테 응원이면서도 또 권유이면서도 어떤 본을 보여주는 노래가 아닌가 싶어서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강압적이지 않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보통 이런 노래 세게 하면 여기까지 어떤 팀의 어떤 리더가 생각나지만 여기까지 잔치 공동체의 음악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앨범을 내시면서 특별히 뭐 마음에 두시거나 우리 이렇게 한번 요 앨범을 내보자 한 이터널 할렐루야 맞죠? 예, 대한 어떤 컨셉 그런 것이 있다면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2: 좀 있으셨어요?
0: 없어.
1: 아니요, 너무 있었죠.
0: 네,
3: 많은데 사실 뭐 제가 담당했던 파트는 사실 예배를 만드는 파트였어서 제가 이제 현장을 만들어야 되는 파트였거든요.
0: 네,
3: 사실 최대한 많은 분들을
0: 네네.
3: 최대한 많은 분들을 모집하자가 사실
0: 예배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3: 네. 이번에 이터널 할렐루야라는 주제였는데 그거 자체가 정말 찬양하고 영원히 우리의 기쁨 되는 예수님을 찬양하자는 취지였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사람을 한번 모집해보자 네, 도전이었죠 사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집회를 1,000명을 넘긴 적이 없거든요.
0: 네.
3: 그래서 최대한 많이 불러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육성으로 나오는 찬양을 좀 만들어보자 라고 했었고요.
0: 네.
3: 현장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또 영상을 하니까 조명에서는 또 이제 저희 팀이 피드백이 되게 많은 팀이에요.
0: 잔소리가 많다는 얘기죠.
3: 네, 그래서 이번에 조명은 제가 항상 약간 천국 같은

0: 같이 잔치같이 밝은 조명을 했었다가 네네. 이번엔 조금 대비감 있게 좀 만들어보자라는 피드백이 맞아요. 있었어서 네네. 한번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고민을 했죠.
1: 그런 이야기도 들어주고. 네네. 네네.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정수찬 총괄, 영상 총괄, 행정 총괄이라고 하면 실세께서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야,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말해도 되는 그쵸, 정도고.
2: 그쵸. 완전 그렇죠. 네.
0: 저희 팀은 그런 거 그런 팀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 네네. 그래도 이렇게 들어주고
2: 네네. 다 들어주시고 네네. 네. 수용이 진짜 잘 빠르고 잘 되는.
1: 오 그렇지만 결과는 책임지고.
2: 그렇죠. 괜찮으시죠? 괜찮으시죠?
0: 또 은혜인 게 그렇게 네. 다 들어주면 좋은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 제 의도와도 달라도 네네. 정말 좋아하고 많은 분들이 또 은혜 얻는 영상이 나오게 돼서 되게 저는 잔치공동체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게 좋은 잔치공동체 영향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1: 네네. 네. 음악적으로는 어떠셨어요?
2: 저희가 그 이번 앨범의 주제가 이터널 할렐루야잖아요. 이게 네네. 영원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원히 올려드릴 찬양을 담자라는 거가 이제 포인트였어서 네.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경배를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좀 후렴이나 노래 자체를 그렇게 경배하는 곡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게 포인트였고 또 영원히 우리가 평생 동안 부를 수 있는 노래들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또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네네. 모든 악기나 뭐 보컬이나 그 노래를 만들어가는 포인트가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하나님께 경배 올려드릴 수 있는 가사와 그리고 주제 이렇게 좀 많이 신경을 썼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회중들이 함께 그 많은 목소리가 모여서 또 회중 녹음을 많이 받아서 이제 회중분들께서 같이 찬양하는 소리를 좀 앨범에 많이 실으면서 회중 소리를 좀 키우고 이렇게 좀 현장감을 좀 많이 살린 게 또 음악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1: 영원히 부를 노래니까 한 번만 들어도 계속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2: 그랬으면 좋겠는데 노력은 했어요. 노력은 했는데
1: 이게 너무 어려운 화성을 쓰거나
2: 네, 맞아요.
1: 현장에서 레코딩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부르기에 어렵지 않은 그런 어떤 제한이라면 제한이고 한계라면 한계를 설정했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2: 네. 언제나 사실 목표기는 하거든요. 이게 또 예배곡에
1: 근데 사실 음악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뭐 특별한 더 음악의 표현이라든가 네. 좀 더 화려한 연주라든가
2: 맞아요.
1: 또 나의 최고의 스킬의 끝까지 한번 표현하고 싶다는 욕심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최소한 1,000명의 성도 예배자를 모여서 있다면 만 명의 효과를 보고 싶다는 욕망이
2: 있죠.
1: 있는 게 정상 아닌가요?
2: 그렇죠. 뮤지션이라면 네. 네, 누구든 있어요.
1: 카메라를 잘 이렇게 조여가지고 만 명 같이 보이게 그래 그런 마음들은 어떠셨어요? 여기 대표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약간 느낌상
3: 이번 앨범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 방향성 안에서 합주할 때 그런 게 있어요. 다시 이제 실용음악 전공한 이제 친구들이 많은데 실용음악 전공생처럼 연주하지 마라.
2: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와요. 너무 실용음악 같아. 이렇게 좀 실용음악 안 하신 분들의 터치가 들어옵니다. 그럼 이제 실용음악 한 사람들은 그게 뭔데라고 하지만 아 뭔지 알죠. 알겠다. 조절하자.
1: 교회에서 예, 전문 세션과 함께하는 목사님 전도사님 참고하세요.
2: 아 죄송합니다.
1: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 되는군요.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함께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음악에 대한 표현이지만 잔치 공동체 또 공동체잖아요. 네. 그럼 이제 어느 순간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너무 목사님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3: 그럴 수 있겠네요.
2: 저희도 이제 한번
1: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2: 그러니까, 너무 목사님 같은데요. 이렇게.
1: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런 어떤 마음을 모아서 이루어진 앨범. 전 그 앨범을 쭉 들으면서 굉장히 좋았던 부분은 새 노래도 있고, 그러니까 저 같은 오래된 분도 아는 노래들이 있는데 잔치 공동체 색깔로 표현해 준 게 너무 고마웠어요. 그런 선택들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그런 그 곡들을 고르는 결정들.
0: 사실 그 저희는 앨범의 주제가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콘티를 이제 다들 고민하면서 짜요.
1: 네네.
0: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어떤 곡이 좋겠다를 계속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번 이터널 할렐루야 정말 찬양에 대한 주제니까 이 주제에 맞춰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0: 사양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가 정말 온전히 모든 것에 드릴 수 있겠다는 그 고백이 나오게 된것 같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들이며도 그런 찬양에 대한 그 찬양을 찾다가 주옥 같은 또 찬양을 찾아서.
1: 근데 앨범에 실리지는 못했죠.
0: 그렇죠,
1: 감사와
0: 맞아요.
1: 찬양드리면은. 네.
2: 그래서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0: 아, 맞다.
2: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디 있지?
0: 실내에서 너무 아쉬워.
2: 아, 그래요, 그래요. 네. 그리고 또 뭐죠? 그 이찬 목사님의 노래도
1: 네,
2: 많은 가수들이 부르긴 불렀는데 네. 사실 뭐 80년대 이후에 많이 흥행한 노래이기 때문에 요즘에 MZ들에게는 잘 모를 수 있는 노래. 일것 같은데 또그잘 연주하셨더라고요.
1: 네, 그리고 요즘 다음 세대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 청소년 청년 세대에서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 됐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리가
2: 아, 그래요?
1: 다 이렇게 워십하면서 아. 부르거든요.
2: 그래요?
3: 네. 가장 반응이 뜨거운 많이. 찬양이 나로부터 시작되리입니다.
1: 진짜.
2: 제가 청년부서를 너무 오랫동안 안 갔는데
1: 요즘 막 가면은 막 부흥이 왔어요.
2: 이천 목사님 저작권 괜찮겠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그래도 아무튼 그런 새로운 터치들이 있는데 예, 알려진 거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되진 곡들을 다시 사용한 건 너무 고마웠고 내게는 향유옥합은 저희는 진짜 소박한 연주로밖에 못 부르던 시대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잔치공동체가 예쁘게 포장해서 불러주니까 그것도 또 매력이. 이 노래를 어떻게 알지 이분들이? 이 노래 나왔을 때 안 그렇게 우리 이렇게 좋은 노래들을 발굴해 주는 앨범이어서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었습니다. 앨범 준비하면서 그렇다고 뭐 매번 좋았을 건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운 고민 같은 경우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대표님으로서는 늘 모든 결정이 어렵고 힘들고 막 십자가의 길을 아닌 표정인데요.
3: 어려운 거 있었어요?
4: 어려운 거?
0: 이 예배 사실 저희 팀들이 예배를 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모임 나눌 때 네. 이야기를 나눌 때 사실 어려움들을 말하라고 하면 사실 말하라고도 안 해요. 근데 어려움에 대해서 누군가가 꺼내기 시작하면 보통 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진짜 많이 해요.
2: 두려움.
0: 이 예배를 나도 은혜를 받고 회중들한테도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우리가 해를 지나고 이렇게 집회를 만들면 만들수록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약간 조금 이제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2: 익숙해지니까
0: 너무 익숙해지니까 이게 또 누군가에게는 안 좋게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전심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고 사실 준비할 때나 연주할 때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3: 네. 저희 팀 특징이 기본적으로 사이가 정말 좋습니다. 저희가 뭐 저희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음악 잘하는 팀이라고는 뭐 말할 수 없지만 가장 사이 좋은 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서로 사랑하고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게 너무 끈끈해요. 사랑하고 예.
2: 지금 잔치 공동체라고 하는 멤버는 몇 명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럼 저희가
1: 18명입니다.
2: 18명? 네. 와, 18명이 다 사이좋게 쉽지 않은데
1: 그렇죠.
2: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거나 엄청난 섬김이 있거나
3: 엄청난 카리스마가 없어서
2: 그러니까
3: 맞아요.
2: 엄청난 네. 섬김이 엄청난 섬김이 오 식당 가면 18명 숫자 다 놔주고 막 이렇게 그래요. 사실은 전 잔치 공동체에 처음 등장했을 때의 그 좀 미안해요 힘없는 스타일이 되게 좋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 스타일을 계속 유지하려는 노력 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수록 되게 고마운 팀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 되면 뭐 조금 더 새로운 음악적 시도도 하고 우리도 뭐 사이즈 더 크게 하고 싶고 그런 욕망들이 그리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게 좀 당연하고 그런데도 어떤 음악의 어떤 흐름들이 계속 변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한 팀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아, 제가 너무 사심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객관적으로 문자 참여하신 분들의 사연을 잠깐 읽어드리고 다음 노래를 저희 들어볼게요. 와 오늘 초대석 너무 좋네요. 잔치 공동체 정말 좋아하고 더 잘 되시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신갑주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 시대에 너무도 힘이 되고 도전이 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은혜로운 사역 많이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셨고요. 잔치공도에도 너무 좋아요. 핸섬님께서 물으셨는데 우후후후 우후후후 이렇게 시작하는 곡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곡 제목을 알려주셔야죠. 이거 어떤 곡인지 아십니까?
0: 우리에게 목이 있다.
2: 그러니까요. 이게 우

0: 후후 우후후 아 글자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그러면 좋다니까요. 네. 아 그래요. 자, 두 번째 노래 들으면서 빨리 이야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두 번째는 어떤 곡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어 평생에 부를 노래라는 곡이일 네. 것 같고요.
0: 네. 네.
1: 어 네.
0: 이 곡에 대한 어떤 뭐 이야기 이 곡은 누가 쓰셨어요?
1: 아 이 곡은 제가
0: 아 그러면서
1: 네.
0: 어떻게 쓰셨는지 또 송 스토리를 어,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1: 어,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제 말씀을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됐어 하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내가 주님의 전에 어서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것이 이제 평생의 소원이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너무 은혜가 됐대요.
0: 오.
1: 이제 이 상황을 그 상황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웠던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의 조건들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그 고백이 너무 이제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 이게 저한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죠. 이제 조건 없는 어떤 나의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 있다면 그게 평생 동안 제일 좋은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먼저 사랑이신 노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답가를 부를 수 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어떤 평생에 감사드리는 노래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고백들을 좀 담아서 썼고요. 그래서 평생에 부를 이제 노래가 우리의 노래다. 이런 내용으로 노래를 이제 썼습니다.
0: 어, 그러면 곡을 쓰고 가사는 또
1: 가사도 제가 이제 아, 썼습니다.
0: 토탈리 나의 음악이다.
1: 아, 제가 주님께서 주셔서 썼고 팀에서 만들었다.
0: 아, 그래요. 그럼 잔치공동체 세 번 중에서 평생에 부를 노래. 김은아 님의 작사 작곡.
1: 네, 그리고... 작사 작곡은 제가 했고요. 천주영이라는 간사님이 부르셨고
2: 제 아내입니다.
1: 네, 아까
0: 그리고 어머니의 영감
1: 맞습니다.
0: 와, 어머니의 간증 때문에 나온
1: 네,
0: 곡이네요.
1: 맞아요.
0: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0: 잔치 공동체의 평생의 부를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노래가 너무 너무 아름답네요 진짜. 누가 부르셨다고요?
1: 제 아내입니다.
0: 네, 아니 그 아내분도 성함이 있으시지 않나요?
1: 전주영
0: 네,
1: 대장입니다.
0: 네.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에 베이스로 네. 이렇게 연주를 죽게 드리네를 네. 넣을 생각을 누가 하셨는지 진짜 너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누가 하셨어요? 베이스 연주자가 내가 좀 쳐볼게 이렇게?
2: 아니 저희가 드리는 찬양이잖아요.
0: 그렇죠.
2: 진짜 노래를 드리는 그래서 합주하다가 자연스럽게 좀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이걸 노래로 하겠냐, 베이스로 하겠냐, 뭐 여러 가지 해보고 베이스로 하자.
0: 이렇게. 아 네, 너무 멋있는 연주 같아요. 왜냐면 이때는 노래를 다 그 예배 실황을 제가 이제 뭐 경험하지 않아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네. 헌신의 마음들이 다 생겼을 때, 다 기도의 자리로 들어갈 때 누가 노래를

0: 탁 부르는 것도 좋겠지만 네. 마음을 울려주는 노래를 연주를 해주는 것도 너무 좋고 이 노래는 전 좀 위로받은 게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들었을 때 이 후렴구 맨 마지막에 제가 아는 오래된 사람이 아는 노래가 나왔다는 데 대해서 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1: 이거를 자주 네. 사용해야겠네요.
0: 아니 너 자주 쓰지 안 되고 위로가

0: 네. 요번 앨범 특히 잔치공동체의 보편적인 성향은 그런 바운더리를 좀 많이 이렇게 낮춰놓은 것 같다. 그래서 공감, 아버지 같이 찬양해요, 뭐 장모님 같이 찬양해요, 이런 느낌이, 초청의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1: 알아봐
2: 감사합니다.
1: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그 의도한 건가요?
1: 그쵸.
0: 전략적으로? 아,
1: 전략가.
0: 똑똑한 친구들인데? 아, 똑똑한 친구들인데? 좋습니다. 오늘을 세분 오셔서 이야기 나눴는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영상 총괄이라는 직책이 공동체 내에 있어요. 그죠?
1: 네네,
0: 정우석자는,
1: 있습니다.
0: 뭐, 보통은 이제 영상한다고 우리가 감독님 이렇게 불러드리기도 하는데,
1: 아, 네네.
0: 예, 뭐, 디렉터, 피디님, 뭐, 카메라맨 등등이 있는데,
1: 다양하게 불리우고
0: 예, 근데
1: 있습니다.
0: 그게 팀 안에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럼 정석자님은 음악적인 역량보다는 이제 그 영상이나 조명이나 환경에 대한 연출의 어떤 그 역량을 갖고 있는 거죠?
1: 그렇죠. 사실 음악은 사실 거의 참여 안 하고요. 네. 정말 이제
0: 아,
1: 그 외의 것들을
0: 네.
1: 제가 이제 그 영상 그 음악을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궁금한 건 그런 멤버를 우리의 어떤 공동체 안에 세우자, 자리를 주자라는 결정들은 어떻게 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우리도 유튜브로 한번 성공해 보자, 이런 의사는 아니었을 것 같고. 아, 그런 의사였습니까?
3: 글쎄요, 저희가 언제 들어오셨죠?
1: 저 처음부터 들어오기는 했는데요. 처음부터 들어와 있긴 했었는데,
2: 아, 우리 코로나.
1: 그쵸. 그러니까 잔치 공동체가 원년 멤버가 한 5명 정도 있어요. 근데 그 멤버들은 정말 이제 예전에 왔을 때 설명한 것처럼 먹고 놀던 친구들이고, 이제
0: 먹고
1: 그러다가
0: 놀다니요. 제 표현이 조금 오해가.
2: 성경 읽고 정정하겠습니다.
1: 성경 읽고
2: 성경 읽고
1: 기도하고
2: 기도하고 맛있는 음식
1: 나누고.
2: 먹던.
1: 경솔했군요. 네. 아,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가
0: 네.
1: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잔치 공동체도 한번 영상으로 음악을 좀 해보자라고 니즈가 있었고, 그리고 저는 또 기독교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다른 팀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팀에서 잔치 공동체를 섭외를 했죠. 같이 한번 음악 컨텐츠를 만들어보자. 그러다가 1년 동안 그래서 거기 그 팀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만듭니다. 음악 콘텐츠를. 근데 그 팀이 이제 망하면서.
0: 아, 망했다는
2: 망한
0: 표현.
2: 망한 게 아니라
0: 표현이 너무
2: 프로젝트
0: 아름다운
2: 종료.
0: 네. 표현이
2: 프로젝트
0: 너무
2: 종료하면서.
0: 제가 정리해 표현이 너무 행정적이다. 냉정하다. 맞는
2: 지금 저희
0: 말인데.
2: 팀에 굉장히 필요한
0: 아,
2: 사람이에요.
0: 그렇죠.
2: 꿈꾸는 사람들 사이에서 현실감 있게 있는
0: 아,
2: 분이거든요.
0: 그래서 이렇게
2: 네네.
0: 같이 하게 됐다.
1: 네네.
0: 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에 그런 말씀 있죠? 흥하게도 하기 치고 망하게도 하신다고 주님이 하신다고.
1: 역시 제가
0: 그렇게
1: 잔치
0: 되네.
1: 공동체를 만나기 전에 사실 다양한 컨텐츠 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0: 그거
1: 잔치 공동체.
0: 자랑 한번 내가 어디까지 갔다.
2: 그것도 그
0: 자랑 자랑.
2: 수련회 그 수련 뭐였죠 그게?
0: 내가 한 영상 중에 제일 히트 친거이 정도 있다.
1: 잔치 공동체가 제일 있다는 것 같습니다.
0: 역시.
1: 잘 만났다.
4: 네, 맞습니다.
0: 그래. 아니, 그러니까 왜 궁금하냐면, 뭐, 코로나 시기 이후에 교회나, 뭐, 찬양팀이나, 예배팀이나, 뭐, 사역자나, 아티스트들이 다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일에 몰두, 몰입, 이것만이 우리의 살길이라는 그 시기들을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좀 어렵지만, 바깥에 있는 팀에 부탁을 하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프로페셔널하게 갈수 있는데, 그런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잘 생활한다는 거,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물론 다른 뭐 팀들에도 그런 비주얼 디렉터 형태로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는 게좀 궁금하고, 그런 관계를 공동체에서 결정했다는 거, 저게 좀 놀라운 일이다 생각이 들어 여쭤봤어요. 보통은 음악하던 친구 중에서 음악하다 기타 치다가 베이스를 밀렸다가 베이스 치다가 밀리다가 내가 영상 할게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함께한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보면은 이 잔치 공동체 영상을 제가 챙겨 보면 막 잘하려고 막나 우리 뭐 4K 카메라 써요 뭐 이런 거안 보여주려는 느낌이 보여요.
1: 맞습니다.
0: 예, 뭐 물론 그것도 잘 써야 되지만, 예, 기술적으로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가까운 시일 내에 또 잔치 공동체에 큰일이 큰 잔치가 생긴다고 그러셨는데,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1: 네,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인데요. 5월 23일 토요일에 인천에 있는 주안감리교회에서,
0: 주안감리교회.
1: 네,
0: 오, 네네.
1: 주안감리교회에서 저희가 집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음원 레코딩을 하는 음원

0: 녹음 집회로 열리고요.
1: 네.
0: 이번 집회의 저희의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처음에 잡았던 주제가 Near Here라고 해서 가까이 여기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희가 지금까지도 계속 하나님이 저희와 더 친밀하고 저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찬양을 했지만 이번에는 더욱더 좀 편안한 하나님, 나와 더 동행하시고 나와 더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하고 싶어서 조금 라이트한 음악과 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들 와주셔서 또 같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음악은 다 준비됐고 예배 어떤 형식도 다 준비됐으니까 함께 드릴 분들이 지금도 많이 약속을 하셨는데 끝까지 약속하셔서 빈자리 없이 채워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0: 맞습니다.
1: 주한
2: 네.
0: 주한 감리교회입니다.
1: 거기 꽤큰 걸로 제가 아는데.
0: 뭐 성도님들이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1: 교회 성도님 믿으면 안 돼요. 잔치 공동체가 힘을 내야 됩니다. 엄마, 아빠, 언니, 형제, 담임들 다 오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5월 23일, 네, 궁금하신 분은 그러면 인스타나 유튜브에서 찾아보면 분명 알수
0: 네,
1: 있겠죠?
0: 인스타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고요.
1: 네네.
0: 네, 이벤터스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1: 아, 이벤터스, 네. 이벤터스 서버를 터트리는 예배팀이 참 예배팀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잔치 공동체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리기 전이 막 코앞에 왔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오늘 진짜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는지 방송 소감 한마디씩 나눠주시고 이제 마지막 곡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디 우리 대표님부터 한마디 해주시죠. 오랜만에 오셨는데 말씀도 안 하시고 목사님 되셨다고 너무 무게 잡으시는 거 아니에요?
3: 아닙니다. 그 아까 우우우 듣고 싶어 하셨던 분 있잖아요. 저희
1: 네네네.
3: 다음 주 토요일에 오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편곡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해 주세요.
1: 대표곡을 그러면 새로 리메이크.
3: 아니, 대표곡은 아니고요. 저희가 냈었는데 조금 이 편곡적으로 아쉬웠던 것들을 좀 새로 리메이크 해서.
1: 완성편.
3: 예.
1: 좋습니다.
3: 맞습니다.
1: 네. 그리고요.
0: 소감을 말씀하시죠.
3: 소감이요?
1: 아니, 소감이요.
2: 소감만 하시고.
3: 너무 좋았어요. 행복합니다.
1: 네. 우리 감독님 어떠세요?
0: 네. 이런 자리에 제가 나올 줄 몰랐는데 나오니까
1: 네.
0: 너무 재밌고 우리 잔치공동체의 다른 멤버들도
1: 네네.
0: 한 번씩 꼭 와서 이야기 나누고 하면
1: 아,
0: 좋겠다라는
1: 그러면
0: 생각이 드네요.
1: 제가 지금 한 3년, 2년 만에 왔죠? 네. 그럼 또 기다리시다가 또 앨범 쌓이면 또 오시죠.
2: 너무
1: 네.
2: 좋아요.
0: 너무
1: 네. 아,
0: 좋습니다.
1: 전화하세요. 네. 피디님, 우리 나간대요. 전화하세요. 이번에는 저기 멤버 바꿔서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2: 네,
1: 은하 씨는
2: 저도
1: 어땠어요?
2: 너무 재밌고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짧네요.
1: 그렇죠.
2: 네, 이제
1: 네네네.
2: 입 풀릴 것 같은데 이제 가야 되네요. 너무 아쉽고.
3: 딥한 얘기 하고 싶었는데 아쉽다.
2: 네, 너무 아쉽고. 저희 진짜 수다 많이 떠는 팀이어서 다음에 또
1: 네네네.
2: 긴 시간 보장돼 있을 때또 방문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눠야겠는데 마지막 곡 어떤 곡 소개해 주실까요?
2: 네, 이 곡도 깃발이 되어라는 저희 타이틀이 세 곡인데 지금까지 세 곡을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작곡하게 됐는데
1: 네,
2: 이 곡은 제가 선배 사역자님이랑 대화를 하던 도중에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그분 찬양 사역자분이신데 우리의 일은 깃발을 세우는 일과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가 깃발과도 같아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이 깃발을 보고서 예수님을 끝까지 계속 이제 따라갈 수 있게 만드는 노래를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문장이 정말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노래와 삶이 또 일치한 깃발이 되어서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를 쓴 거고요. 특별히 이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들과 그리고 또 사역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이 깃발을 세우는 일이다라는 것들을 조금 그 하시는 사역에 힘을 좀 실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1: 오, 네.
2: 깃발이 되어라는 노래를 이제 썼습니다. 네.
1: 네, 그럼 그곡 들으면서 잔치 공동체는 보내드리고 아쉽지만 2년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또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2: 네.
1: 좋은 음악 만드시고 다음 주에 있는 공개 집회 예배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어서 우후 새 버전 잘 불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성공한 사람들 중에는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더군. 다만 그들은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위험한 곳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더군. 마치 아르고호를 타고 떠난 영웅들처럼 말일세. 그래, 위대한 도전자들은 용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용기를 선택했을 뿐이야. 구루 하워드 교수의 하워드의 선물 중 일부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입니다.
1: 늦기 전에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꼬르네의 귀향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 꼬르네이는 젊어서 고향을 떠나 도시로 나가서 가축 장사로 상당한 재산을 모아 오랜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없는 동안 들인 하인과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오해를 합니다. 고르네이는 아내를 심하게 구타하고 울며 매달리던 어린 딸을 밀쳐서 딸의 팔이 부러지게 하고는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으로 여기저기 투자를 해보고 새로운 장사도 시작해보지만 번번이 실패를 거듭하고 급기야 모아놓은 전 재산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17년 후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거린 노인이 된 꼬르네이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늙고 병색이 짙은 초라한 몰골로 고향집 근처에 다다랐을 때 팔이 구부러진 어느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꼬르네의 형색을 불쌍히 여긴 그 여인은 그가 자신의 집에 유숙하도록 권했습니다.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서 하룻밤 유숙하게 된 꼬르네이는 팔이 구부러진 여인이 자신의 딸

0: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7년 전 아버지로 인해 팔이 꺾이고 구부러진 장애를 당한 딸은 평생을 아버지를 원망하다가 가난한 농노에게 시집을 와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꼬르네이는 평생 자신만이 고통받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딸의 모습을 보고는 차마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밝히지 못하고 조용히 딸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예전 자신의 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아들 부부와 함께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꼬르네이는 아내가 하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던 것이 오해였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꼬르네이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갈 곳 없는 꼬르네이는 다시 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꼬르네이는 딸에게 자신이 아버지라는 것을 차마 밝히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딸은 그가 죽은 후에야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 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편 아내는 남편을 쫓아낸 후 후회를 하고 용서해주고 다시 집으로 맞아들을 생각에 남편을 찾아 나서지만 이미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해 속에 17년이나 떨어져 지내다가 마지막으로 만난 부부는 결국 화해를 하지 못하고 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미움과 원망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상대가 계시는 분은 안 계신지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늦게 전에 화해하십시오.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만큼 남았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경기 고양시 순복음 원당교회 고경환 목사였습니다. CBS
2: 어디든 갈 곳이 없다면 마음의 길을 따라가라. 그 길은 빛이 쏟아지는 통로처럼 걸음마다 변화하는 세계. 그곳을 여행할 때 그대는 변화하리라. 이란의 시인 잘랄루딘 루미의 말입니다.
1: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금요일 밤 2부 문을 열었습니다. 1부 오늘도 참 좋았죠? 네, 2부에도 좋은 찬양과 CCM 워십곡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신 그곳에서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이야기, 사연, 신청곡, 기도의 제목들 보내주세요. 실시간 문자 샵 1212로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CBS 레인보우 앱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듣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 소근소근 대화도 나누시고 비공개 버튼 누르면 진행자에게만 전달되는 비밀글 남길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오늘도 기다리면서 광고 듣고 찬양들 이어집니다. 현대.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조은의 노래였고요. 고정민의 내가 매일 기쁘게, 강균성의 내주의 보혈은 함께 들었습니다. 박성호의 CCM 캠프 함께하고 있어요. 4915번님이 사연을 주셨네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임계점을 넘지 못하고 제자리 뛰기만 하는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높은 담을 뛰어넘기를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최선을 다하는데 조금만 더 가면 좋겠는데 이게 안 넘어가네 이런 때 있죠. 열심히 노력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 맴맴 도는 것 같고 그럴 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아니면 내가 뭘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될까 하는 갑갑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있습니다. 근데 그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보통 사람들은 나 여기까지인가 봐. 나는 그냥 이게 그냥 끝인가 봐. 이러고 마는데 그래도 우리 주님 주신 비전이 있고 나에게 목표가 있으니 한 번 더 노력해보자. 힘내보자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겠죠. 힘내십시오. 4125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은혜 신청해 주셨네요. 부산에서 공부하고 대학을 서울로 간 우리 20살 딸. 세 달째 신중하게 교회를 돌아보는 중입니다. 지금의 아이에게 꼭 맞는 교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셨어요. 오, 부산에서 서울로 벌써 1학기가 다 지나가니까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래 생활하던 교회와 다른 지역, 다른 교회, 다른 분위기니까 이 교회가 나한테 좋을까?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을까? 여기저기 돌아보는 시간이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마치 교회를 막 구경하듯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공동체도 있구나라고 다양한 교회의 모습을 경험해보고 그냥 쓱 보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도 나눠보고 뭐 필요하면 그 교회에 관련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하면 한 교회에 정착하고 그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이때 한번 특별한 기회가 있을 때 다른 교회들, 다른 공동체들 만나보는 건 아주 신선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화이팅! 그러면 신청곡을 준비하면서 아까 우리 임계점 얘기하신 분 있으니까 이 노래 바로 듣죠.

언제 들어도 은혜로운 곡 은혜 함께 들었습니다. 한이 강찬, 이윤아 그리고 아이빅 밴드가 함께 했죠. 네, 고맙습니다. 아, 이런 좋은 곡들이 좀 한 12곡쯤 나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함께 부를 수 있는 곡들이 점점 많아지면 좋겠어요. 네. 소망이 님의 사연입니다. 아,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조금 긴데 야, 놀랍게도 글의 운율이 너무 잘 맞춰져 있어요. 깊은 밤 경비실 작은 불꽃 아래 홀로 앉아 있어도 내영혼 끝에서 조용히 들려오는 이름 나의 구세주. 세상은 바람처럼 흔들리고 사람의 마음은 멀어져도 주님의 손길은 오래된 별빛처럼 묵묵히 나를 비춘다. 눈물로 지나온 세월마다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캄캄한 길 끝에서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신 사랑 때문이었다. 오늘도 조용히 두 손 모은다. 주님, 제 삶의 끝까지 함께 걸어주소서. 야, 이거 사연이 아니라 기도문이고, 기도문도 운율이 너무

잘 맞아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밤늦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해야 될 임무 또 지켜 돌아봐야 될 여러 일들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지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리는 모습 너무 아름답습니다. 손영진의 노래로 사랑의 종소리 들려드립니다.

박성옥의 CCM 캠프 금요일 밤 오늘 준비한 노래들 다 들었고요.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갑니다. 오늘 끝곡은 단오워시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들으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작가의 윤여민, 저는 진행의 박성옥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또 만나시죠.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지구는 둥글고 사방의 땅은 평평하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은 세상에 없다. 그런데도 곤륜산이나 형산, 곽산을 오르며 높은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지나간 과거는 쫓아가 잡을 수 없고 다가올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즐거운 때는 없다. 그런데도 좋은 수레를 갈망하고 논밭에 마음 태우며 기쁨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 땀을 흘리고 가쁜 숨을 몰아쉬며 평생토록 헤매면서 오로지 저것을 바랄 뿐 이것을 참으로 누려야 하는 줄 모른 지가 오래되었다. 다산 정약용의 산문, 바로 이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축복송 김은영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으로 여러분의 오늘을 축복합니다.

0: 사랑 이야기가 부른 제자 되어 첫 곡 전해드렸습니다.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 우리의 가장 멋진 스승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마가복음 8장 오늘 34절 말씀 전해드렸는데요. 우리의 참 제자된 삶을 묵상하며 오늘은 2시간 축복송에 머물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축복송을 듣고 계십니다. 김은영의 축복송은 매일 오전 10시 CBS 레인보우 조이포유를 통해 만나실 수 있는 찬양 프로그램입니다. 국내외 찬송가와 복음성가, 새로 나온 CCM 워십 등 다양한 크리스천 뮤직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라디오로도 들으실 수 있는데요. 매일 밤 자정에는 CBS 표준 FM 라디오로 방송되며 각 지역의 청취자분들은 오후 2시 5분 각 지역 CBS 표준 FM 라디오 주파수로 찾아와 주시면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흑 더덕진액,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족마늘빵, 본고장 특별 양념소스에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세요.

좋은 씨앗의 수건과 대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예수님의 스승의 모습, 옹기장이 선교단 조수진이 함께한 제자들의 노래,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을 외치는 우리 제자들의 재기발랄한 노래였습니다. 아비가엘님께서 앞서가는 날씨 조금 힘들지만 오늘도 아자아자 하시며 저를 지금까지 키워주신 모든 스승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 사랑하고 그 삶을 쪼매라도 닮아가는 매일이길 신청합니다. 신청곡 사랑합니다. 매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며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신청곡 써주셨어요. 푸른 잎님께서 새싹으로 오셨는데 갑자기 오늘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혹은 예수님의 마음뿐 아니라 그런 그 누군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푸른 잎 같은 어여쁜 제자들이 파릇파릇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주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런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기를 이런 찬양이 있어서 푸른 잎님께서 오셔서 제가 파릇파릇한 찬양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하이힘의 자라는 기쁨이라는 오늘 스승의 날이라 뭔가 이렇게 잘 자라나는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멋쟁이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강찬 김근영 찬양 써주셨는데 이 곡도 준비하고요. 또 김명식의 오직 예수 그리고 우리 삶의 최고의 스승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거기에 소원이라는 찬양 가사가 딱 맞잖아요. 꿈이 있는 자유 소원까지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는 자유 소원 김명식 오직 예수 강찬 김근영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이 힘을 잘하는 기쁨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하호호님께서 축복송은 찬양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더 가까이 인도해주고 길잡이가 되어주는 스승과 같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스승과 같은 축복송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스승의 날 이어서 찬양을 몇 곡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의 스승 중에 어린 시절 주일학교 선생님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이름을 다 성함을 그 외우시는 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지금 평생 감사님께서 국민학교 1학년, 5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성함을 다 써주신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사님들 비롯해서 평생의 스승이신 참 고마운 분들 맞아요. 이렇게 이름을 떠올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 본 곡은 제가 스승의 날이면 종종 선곡하는 아주 예쁜 곡인데요. 사랑의 교회 소년부 성가대가 부르는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이라는 곡 준비해 봤고요. 또 활짝 웃어요를 신청곡으로 오기님께서 광주에서 출석입니다 하시며 오늘 웃는 하루 되시라고 우리 선생님들 예전에는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이벤트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은 좀 살짝 좀 문화가 달라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재기발랄한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뭔가 표현을 잘 하고 있으리라 선생님 활짝 웃으세요. 러브입니다. 활짝 웃어요. 이어갈게요.

네, 선생님과 작은 천사들 전해드렸어요. 조윤현님께서 지금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복된 날, 저희 다락방 가족인 이지민 집사님께서 지금 암수술을 받고 계세요. 순장님을 비롯해 모든 순원들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조이 포 유를 소개해 드렸는데 24시간 찬양 방송이 너무 좋으시다며 은혜의 시간이라고 감사한 마음도 전해 오셨어요. 한웅재 목사님께서 코로나 때 격리 병동에서 묵상하며 만드셨다는 나의 시편 찬양이 집사님의 수술과 회복의 모든 과정에 닿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조금 저희가 이 곡은 이삭 줍기로 꼭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꿈이 있는 자유 곡을 저희가 소원을 전해드려서 대신 우리 이지민 집사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유가 부르는 실로암이란 찬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곳과 함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아이빅밴드 김정희, 이기명 우회림 함께하는 찬양이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찬양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곡까지 함께해서 1부 마무리하고요. 도착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스승의 날 이어서 관련된 사연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찬양 이어가도록 할게요.

0: S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숲속의 숲.

0: 사는 가수 울세의 노래입니다. 작은 몸집이지만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힘을 지닌 철새입니다. 5월의 숲, 울새는 모습을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맑고 길게 이어지는 노래로 자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요. 울새는 수프 하층부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몸빛도 갈색이나 올리브색을 띱니다. 숲 바닥을 오가며 짧게 꼬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는데요. 이는 가까이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리거나 포식자에게 이미 경계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소리로 존재를 드러내는 새, 울새입니다.
1: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소망은 하늘입니다. 사회 아니고 우리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줄 믿고 또 갈수록 더 많은 사람 하나님의 쓰심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하실 줄 믿고 그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김은영의 축복송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일부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전해드리다 보니 내 인생에 너무나 귀한 스승이신 많은 분들 그중에 또 오늘 함께 우리 신앙의 멋진 스승이 되신 목사님들 육성을 직접 전해드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코스타 워십 김동호 목사님 음성으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언제나 같이 이 울컥하는 이 부분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혼자 부르시다가 다 같이 부르는 이 떼창 구간에서 너무 큰 감동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것과 함께 이어 들으신 곡은 예수원 가는 길 앨범에서 조준모 씨 음성이고요. 또 대천덕 신부님 말씀을 또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온 편지였고요.

마라나타님께서 잊지 못할 영적인 스승님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초대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데비로스 오대원 목사님 또 깊은 인연이 있으셔서 지금은 또 미국 시애틀에서 사역 중이시라고 현황까지 또 보내오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저도 보니까 30몇 년생이신데 그 선교사로 아주 젊은 시절 우리나라에 또 오셔서 예수전도단 설립하시고 너무 귀한 일들을 하셨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정말 100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 한국을 사랑해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또 그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기념비적인 장소들이 또 우리 가까이에 있어서 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백문일답도 준비를 했어요.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를 들어보시면 CCC 김준곤 목사님 음성도 들으실 수 있어서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그리고 하소우의 제주에서 온 편지 여기에는 그 승리라는 시를 쓰셨고 승리라는 찬양의 가사가 된 서송원 목사님 음성을 또 들으실 수가 있어요. 짤막한 말씀 나눔도 전해드리고요. 강명식 씨가 부른 이 선교지의 그 선교사분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곡이 또 있죠. 저희가 얼른 찾아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또 나누고 싶은 이분 이야기도 같이 나눠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하시면 얼른 준비해서 전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길이에요.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 모든 것이에요. 알파와 오메가예요. 만유의 주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진리의 왕이에요.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오는 삶에 대해서 실망도 하고 좌절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새로운 삶을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러 번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아서 또 새로운 좌절을 맛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제4장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어쩌면 자신들도 원치 않는 사회의 모습, 자신들의 모습 속에서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묵은 땅을 갈고,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삶을 보호해주는 껍질 같은 것, 자신들이 의지하고 살아왔던 기둥 같은 것들, 삶의 토대를 완전히 바꾸는 묵은 땅을 가는 건 그런 것이겠죠. 그렇게 새로 시작하는 것 어렵고 힘겨운 일입니다. 험하고 고달픈 일들이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시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어쩌면 자신들도 기대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총이 꽃비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가까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린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묵은 땅을 그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정말 새롭고 온전하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은총이 꽃빛처럼 내리고 기쁨과 평강의 숨결처럼 다가올 수 있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는 삶의 여건이 고달프고 힘겹습니다. 그런 중에도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는 말씀 늘 듣게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하리니 이 말씀 속에 살게 해주십시오. 네 주변에 내 백성이 많게 해서 너를 돕는 나의 백성이 많게 하겠다는 말씀, 그 말씀 속에 새로운 삶을 보는, 사역을 보는 환상을 보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말씀 속에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라가 부른 홍대와 양화진, 앞서 강명식의 묘지대화. 아, 이런 서사가 있는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인데 하다 보니 이렇게 우리의 영적 스승들을 생각해보는, 떠올려보는 그런 시간도 되었고, 또 관련된 찬양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평생 감사님도 교회 영적 스승님 한경직 조용기 옥하는 목사님 책으로 설교 말씀 영상으로 배웠지요. 그것이 결국 저의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폴라리스님도 중고등부 쌤이 독일에서 교생으로 학교에 오셨는데 정말 학교에서 인기가 엄청 많으셨어요. 남자분이셨고 그때 알려준 간단한 인사로 독일어를 하면서 추억을 소환하곤 한답니다. 보고 싶네요. 잘 계시겠죠? 하셨어요. 구텐 탁! 구텐 모르겐! 예, 이런 인사죠. 이히리베디히, 이런 독일어도 할 줄 안답니다. 이히 글라투리레디어 쯤 개브루스 탁! 이런 것도 할 줄 안답니다. 딱 그것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독일어 선생님 하니까 갑자기 이 발음 너무 어려운 발음 생각나네요. 자, 즐겁게 이렇게 또 추억 소환까지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262님 멋진 스승님이시군요. 해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60년 전 국민학교 5학년 때 제자들이 해마다 난화를 보내오고 있어요. 아, 정말 너무 감사한 멋진 제자들이네요. 멋진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지금도 난화분을 이렇게 보내오는 그 사랑이 참 고맙습니다. 또 5297님께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권사님께 스승의 날을 맞아 사랑과 기도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믿음의 본이 되어주시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따뜻한 격려와 중보기도로 힘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시며 평생 주님의 크신 축복에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감사 찬양도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조수와 감사 찬송 우리 선생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좋은 날 맞이하신 모든 분들께 축복의 마음 담아 전해드립니다.

독일어 선생님 추억하셔서 선화 능력으로 예, 독일어 버전 찬양이죠. 폰 구텐 메흐텐 아도니아 그리고 수산나 페나의 오 아도나이 오 주님 남미 찬양 이어봤고요. 조수와 감사 찬송도 전해드렸어요. 오늘 정말 너무 귀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4050님께서 사진을 주셨는데 국민학교 1학년 때 우리 반 사진입니다. 거의 빛바랜 흑백 사진이에요. 자그만치 88명. 아름다우셨던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어요 하시며 88명 아이들이 이 한 장 사진 속에 저도 꽤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선생님 이 저쪽 한 구석에 앉아 계신 다소곳하신 모습도 왠지 정말 오늘 제대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사진 한 구석에 1967년이라고 써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그 사랑이 그 정성이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곡으로 천관웅 미랄 흐르고 있어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송 김은영이었습니다.

0: 사랑해 CBS.
1: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누구나 솔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잘못으로 부서진 것을 솔직함으로 건설한다면 어떤 폭풍에도 견뎌낼 수 있는 강인한 것이 되리라. 솔직함은 겸손이고 두려움 없는 용기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 솔직할 수 있으며 가장 여유로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자신을 아는 사람만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다. 테클라 메를로의 고요히 머물러 사랑하기 중 일부입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입니다. 이 찬송의 작사자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19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찬송시 작가로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녀의 작품이 무려 22편이나 실려 있습니다.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살면서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남긴 시각장애인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둠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는 믿는다. 만약 내 육신의 눈이 떠져서 세상의 것으로부터 방해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는가. 1902년 크로스비 여사는 남편을 여의고 자신이 어렸을 때 자랐던 고향으로 돌아와 13년간을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작사했는데 이 찬송시도 그때 작사된 것입니다. 1915년 2월 11일 크로스비 여사는 딸을 잃고 비탄에 잠겨있는 한 친구를 위해서 위로의 편지를 써놓고 잠자리에 든 채 다음날 새벽 고요히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는 온 미국인의 위로가 되었고 전 세계인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평소 좌우명은 인생은 길지 않다. 그러기에 말씀을 읽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는 노래를 통해 그것을 읽게 하려고 한다 였는데요. 그 좌우명을 몸소 실천한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크로스비 여사의 찬송시 찬송가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전합니다.

0: CBS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0: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1650-7803, 02-1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큰 뒷부리 도요새는 쉬지 않고 가장 먼 거리를 비행한 새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의 정의정 정책팀장이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귀국하는 날 큰 뒷부리 도요도 대장정을 시작했습니다.
1: 저와 같은 시간에 같은 하늘을 날고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창밖을 내다봤는데 저는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먹어가며 돌아왔지만 큰 뒷부리 도요는 한숨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늘을 계속 날아서 거의 일주일 열흘 가까이 날아서 한국으로 오는 거거든요.
0: 이 도요새가 겨우 쉬었다 가는 곳이 한국에 있으니 바로 새만금. 그러나 새만금은 지금 매립공사가 한창입니다.
1: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도착한 작은 배고픈 도요새들이 포크레인의 소음과 위협적인 움직임에도 허겁지겁 먹느라고 바로 거기에서 먹어야 되는 새들인데 매립이 돼서 내년 봄에는 아무것도 없을 거거든요. 근데 내년 봄에도 이 새들이 여기에 올 텐데 같이 보는 사람들하고 같이 울었었는데
0: 생명의 위기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2: 친구여, 나쁜 무리가 꾀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그들을 두 번 돌아보지도 말고 한순간이라도 그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마라. 사람들이 빤히 쳐다보는 곳에서 은행을 터는 사람이 없건만 그들이 하는 짓이 꼭 그 꼴이다. 제 무덤을 파는 격이다.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움켜쥘 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점점 더 초라한 사람이 된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Joy4U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 어둠에서 떠나게 하소서. 부끄러운 모습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소서. 감출 것 하나 없이 자랑스러운 자녀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379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김자경 오페라 우먼스 콰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윤치호의 음성으로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보내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항상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와 동행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 나를 이끌면 호산나 합창단의 곡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곽신형의 음성으로 주의 말씀 듣고서, 이어서 원경은 김추성이 함께한 참 즐거운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서울 모태탑창단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 건너편 강 언덕에 김태현과 국립합창단이고요.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박상희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잖아요. 꽃마리님께서는 스승의 날에 원로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 담아 해마다 꽃다발을 전해드리고 계시대요. 사모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목사님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수명님 반갑습니다. 저는 화물차 운전하고 있으며 어제 저녁 12시경에 물건 실어 지금은 진천입니다. 다시 용인으로 올라와 천안에 오전 10시쯤 모든 일이 끝나요. 많이 다니셔야 하는군요. 저에게는 24시간 찬양 조이포유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청년 시절 즐겨 부르던 찬양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찬양 제목이 안 적혀 있어서 어떤 곡인지 궁금해지네요. 정수명님 청년 시절 즐겨 부르던 찬양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올려주세요. 브라이트만님 처음 들어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황산 팬더님 주님 제가 하던 일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은혜 주셔서 잘 끝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청해 주셨습니다. 지영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유리정은님께서 신청하신 곡 이어서 함께 할게요. 조준모의 그의 생각.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5: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4: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라이터스의 찬양 은혜를 주리라, 배다해와 성찬이 피처링으로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뵐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엘티방님께서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을 청해 주셨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16일 토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93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말로 시작한 시편 93편의 노래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늘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움과 거룩함이 주님의 궁전에 법도로 자리 잡으니 마지막 때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는 말씀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명령이며 반드시 성취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모든 것이 시들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생명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은 하나님의 법으로 충만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며 끝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마다 우리 또한 그 말씀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부어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호흡이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선언을 믿으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주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77장 찬송 거룩하신 하나님, 최훈차 과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김정승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고요. 목마른 자들아 숭실 남성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0: S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요르님 이모티콘으로 인사 건네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태양반달님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봄의 기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꽤 많이 납니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매일 카톡으로 소식 주고받는 지인들에게 기독교 방송 93.9를 같이 듣기 위해 내메기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이제는 몇 분이 일찍 소식이 오네요. 정말요? 많은 분들 같이 들으며 동행하기 원합니다. 손녀 손자 사랑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막 힘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변 분들과 함께 들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하죠. 어제 스승의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경윤사랑님께서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천등산님께서는 치료해 주님 오늘 과수원에 소독하려고 합니다. 농기계 안전운전 하게 하시고 사과나무 축복하사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과수원을 하시는군요. 그리고 지기66님께서는 논농사 시작하고부터 더 바쁜 새벽 시간 논물 보러 나가요. 오늘도 두루북된 날 되소서. 봄 되니까 역시 농사 짓는 분들이 바빠지시는군요. 올해 과수원도 또 논밭도 다 풍요롭게 거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묵키님께서는 새벽을 맞이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평화로운 세상을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숲의 찬양 이른 아침을 정해주셨는데요. 이 곡 보내드리면서 어떤 곡을 또 연결해서 보내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배상진님이 신청하신 곡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문입니다. 창문 닫기 이어서 보내드릴게요.

다시 읽기를 시작한 건 아마 그때부터였을 것이다. 그 후론 내밀한 벗이 된 책들로 계속 돌아가고 또 돌아가곤 했다. 나를 저 멀리 다른 세계로 훌쩍 데리고 가주는 이야기의 쾌감만으로도 마냥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이 삶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어떤 의미를 끌어내야 할지 알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비비언 고닉의 끝나지 않은 일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 어쩌면 생이 끝날 때까지 계속될 일, 오늘도 익숙한 책장을 넘겨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 나의 사랑하는 책 곽현정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박미의 최덕식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했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6: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7: 빌딩앤리치.
6: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7: 빌딩앤리치
3: 신축도
4: 리모델링도
5: 경동하우징.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 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의 끝곡은 말씀하시면 김시연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빨래가 마르기에 좋은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물기가 있는 옷을 말릴 땐 햇빛과 바람이 모두 필요하죠. 햇빛이 강해도 바람이 없으면 마르기에 더디고 바람이 불어도 그늘이 지면 쿰쿰함이 남습니다. 따뜻함과 들고 나는 바람이 있어야만 제대로 마르는 것들, 여기에는 우리 마음도 포함이지 않을까요? 변만 있어서도 안 되고 때로는 크고 작은 바람도 불어야만 우리 안의 무거움이 충분히 마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또 어떤 바람이 살랑일지 기대되는 주말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카티프로 시

0: 번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Nobody knows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5월 16일 토요일 주말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5월은 징검다리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낮에는 요새 여름을 벌써 경험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5월은 봄과 여름 사이를 건너가는 다리잖아요. 징검다리를 만들어두는 이유는 뭡니까? 무리해서 건너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천천히 가라는 장치인데 계절의 여왕, 1년 중 참 좋은 시간 5월을 지나는 우리도 징검다리를 조심히 건너듯 그렇게 일상이 무탈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길 바랍니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참여는 이쪽이에요. 문자 참여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진 첨부도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는 유료 서비스, 스마트폰에 CBS 레인보우 앱을 설치하고 게시판 들어오세요. 메타버스 커피 아이디 쓰시는 조광래님 신청곡입니다. 주디 콜린스가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주디 콜린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어진 곡은 There is a Fountain,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었습니다. 한태규님 이런 사연 주셨어요. 얼마 전 다른 애청자로부터 들은 사연. 부침개 전도를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도 전도할 때 그렇습니다. 부침개 전도와 와 붕어빵 전도를 합니다. 부침개를 붙여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팩에 담아드리고 붕어빵은 한 권사님 가정에서 운영하시는데 세팅되어 있는 소형 트럭까지 동원하여 붕어빵을 구워 무료로 나누어 주는데 호응도와 인기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전도하는데 최고입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정겹고 재밌고 즐거운데요. 물론 이 부침개와 붕어빵이

맛있는 음식이라서 인기가 있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참 차갑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정겨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줄이 이렇게 긴 게 아닐까. 한태규님 다니는 교회 우리 전도팀 분들이 나누어 주시는 것도 단순히 이런 음식만이 아니겠죠. 그 안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로 이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 온정. 예, 따뜻한 사연 고맙습니다. Throw out the lifeline.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호젓한 바닷가에서 어미 개가 새끼 개에게 걸음마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새끼 개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척비척 자꾸 옆으로 가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미가 먼저 시범을 보여줘야겠죠? 어미 개가 직접 나섭니다. 새끼에게 잘 보라며 다리에 힘을 잔뜩 주고 힘차게 걸어갑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빠르게 옆으로 뛰어갔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 비록 주님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셔도 다시는 너의 스승들을 숨기지 않으실 것이니 내가 너의 스승들을 직접 뵐 것이다.

환난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빵과 물일까요? 경제가 먼저일까요? 아닙니다. 이사야는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마른 빵을 먹고 쓴 물을 마셔도 스승이 있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스승이 있으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혼란할 때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의 시대에 스승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똑바로 걸어가는 스승을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수원 한민교회 서재경 목사님의 스승을 보여주실 것이니

0: them up again. No fishing allowed.
1: 라이브 버전 Give Them All to Jesus, 무지개를 찾아다니시나요? 박수 소리 그리고 중간중간 섞인 웃음소리가 참 기분 좋게 하네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토요일 주말 아침. 에스더님, 매일 아침 은혜로운 찬송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금요일 토요일은 손주 돌보러 목동에서 들어요. 정말요? 그럼 여기에서 가까이 계시겠네요. 5월 가정의 달에 온 가족 그리고 예쁜 손주 혜온이 사랑 넘치게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더님 주신 신청곡은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이 땅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수고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구현정님 신청하신 셀린 디온 안드레아 보첼리의 The Prayer,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0: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5: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 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 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 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를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우며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2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었습니다.
7: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Under his wings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토요일 정민아의 Amazing Grace 2부입니다. Are you washed?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가평에 고객님 모시고 이제 휴식 취하면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함께합니다. 뒷자리 7061 쓰시는 분은 택시 기사님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십시오. 99 양아흔아홉마리는 Bringing in the Sheep's 새벽부터 우리 늘 소녀 아이디 쓰시는 양희주님 조용한 방 안에 아침 찬송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요. 오늘 토요일은 암 환우들의 호수공원 걷기 모임 사진봉사 나가는 날입니다. 박람회로 좀 복잡하지만 빨리 준비하고 나가고요. 운동길도 함께 하겠습니다. 예, 아유 귀한 일 하시네요. 좋은 날씨 속에서 우리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예쁜 사진 찍으면서 마음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Praise Him, praise Him.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선으로 바꾸셨다 말합니다. 여기에서 바꾸다의 히브리어 하샤브는 원래 의도하다란 뜻인데요. 즉 요셉의 형제들이 악한 의도로 그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선 선한 결과를 의도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든지 결국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선 기쁨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건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감사의 초점을 하늘에 둔다는 건 우리 삶의 기준을 하늘에 두고 산다는 뜻.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것에 감사하지 말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오늘은 215번째 묵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

5월 16일 토요일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듣고 계십니다. Far, far away,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Open my eyes that I may see. 어두운 내 눈 밝히사. 1444번 문자 주신 분, 내일 주일부터 일부 성가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7시까지 가야 하는데요. 2부 성가대 할 때는 9시까지 갔거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감당하려고 합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We are never, never weary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We are never, never weary.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정미나의 Amazing Grace 끝곡은 아발론의 찬양 In Christ Alone,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마음 즐거운 토요일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0: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따금씩 내 삶을 돌아볼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본다면 마음이 환기가 되고 정화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이죠. 어릴 때 내 꿈은 무엇이었나? 어릴 적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놀이는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과거의 시간을 돌아봄과 동시에 지금의 나에게도 그리고 미래의 나에게도 질문을 던져보면 좋다고 하는데요. 요즘 나를 웃게 하는 건 무엇인가? 나는 나를 얼마나 이해하고 또 사랑하는가? 스스로를 믿는가? 10년, 20년 후에 내 모습이 그려지는가? 나에게 아직 남아있는 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삶을 위해 지금 당장 바꿀 한 가지는 무엇인가? 질문이 많네. 예.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면서 차분하게 주말을 시작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주말 아침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아침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보리떡 나 어릴 적 들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뭘 좋아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그때랑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또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 5년 후, 3년 후,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서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도 가끔씩 필요하잖아요. 초심도 회복하고 또 지금의 어떤 내 마음의 소리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오전 10시까지 함께하고요.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 신청곡 쭉 끊지 않고 나누는 주말 배송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사연 남기실 때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 또 신청곡 보내주시면 돼요. 이성균, 이지혜가 함께 부른 골목길 걸을 때 준비했고요. 8039번으로 청하신 곡은 어노인팅, 예수 좋은 내 친구, 그리고 1752번으로 청하신 곡 홀리원의 위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듣고요. 0601번님 청하신 한상

온유맘님 청하셨던 곡 희즈윌 감사를 선택하기 방금 들었고요. 0601번으로 신청하신 곡 한상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들었습니다. 1752번님 청하신 홀리원 위로 그리고 8039번님 신청곡 어노인팅의 예수 좋은 내 친구였고요.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까지 다섯 곡 배송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주말 배송곡은 장지영님 청하신 곡이에요. 소울 내 이름 아시죠? 그리고 임성규 오신실하신 주 유리정은님 청하신 김영우의 시편 21편 듣습니다. 그리고 주의향기님 청하신 곡은 위러브의 사랑을 나누어요. 여기 한 곡 더 나다운 계절님 신청곡 피아월십의 지금 여기 우리

피아월십의 지금 여기 우리 나다운 계절님 청하신 곡이었고요. 앞서 주혜향기님 청하신 곡 위러브의 사랑을 나누어요. 그리고 김영우의 시편 21편 이 곡은 유리정은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성규 오 신실하신 주, 앞서 장지영님 청하신 소울의 내 이름 아시죠까지 배송해드렸고요. 1부 마지막 곡은 닉네임 푸른동사님 청하신 곡 김명선 시선 이 곡 듣고 2부에서 뵙죠.

0: CBS가 4월 6일부터 서울 목동 CBS 본사 사옥 20층에서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을 개최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붓글씨로 옮겨 적은 대형 성경필사 작품과 사고로 양팔을 잃었지만 의수로 써내려간 성경필사본 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수백여 점의 다양한 작품과 감동 스토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2650-7803, 02-2650-7803번입니다.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스미스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2: 영국 중세 문학의 최고 권위자이며 석학이었던 맥클레인 선생님은 답사에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자신이 이제껏 들은 그 어떤 찬사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말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20대였던 나는 그때 좋은 사람의 의미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아니, 좋은 사람은 특징 없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새삼 좋은 사람에 대해 생각한다. 그리고 정말 누구의 마음에 좋은 사람으로 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소중한지 깨닫기 시작한다. 장영희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옹기장의 로즈콰이어가 부른 나의 등 뒤에서 8751번으로 청하셨던 곡이었습니다. 주말 아침 샬시 2부를 여는 곡이었고요. 1시간 더 오전 10시까지 한 주간 보내주셨던 우리 샬롬 CCM 애청자분들의